대부분 날씨나 음식 얘기 같은 일상적인 소재들이지만 제일 많이 공유되는 건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 소식 혹은 실시간 교통통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SNS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지만 때론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타인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된다라는 건데 함께 행복해야 더 행복하다. 이게 바로 SNS의 숨은 가치이자 인간의 본성이겠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입추 1390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

0: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릭 레슬리의 Together Forever 띄워드렸습니다. SNS 계정 여러분들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회학자는 소셜 페이지를 운영하는 걸 온라인상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부동산을 건설하는 것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물론 계정을 운영하는 최초의 목적은 지극히 사적인 기록을 위해서겠지만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라고 또 하죠.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거 이런 게 바로 SNS의 순기능 중에 하나겠죠. 옆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이 한 줄의 지침 오늘 같은 주말에 적극 활용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이에요. 듣고 싶은 신청곡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상상 선우정화의 곡이었고요. 옥수 토박이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우효의 민들레까지 듣고 오셨어요. 희정님, 삶은 달걀, 견과류, 몽쉘의 믹스커피 한잔 먹었는데 먹기 전보다 배가 더 고픈 건 왜죠? 아침 대바람부터 음식물이 들어오니 신바람이 났나 봐요 하셨습니다. 그것보다는 삶은 달걀, 견과류, 믹스커피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견과류까지는 좋았는데 몽쉘의 믹스커피에서 입이 터진 거 아닐까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요즘 그 삶은 달걀 이렇게 반으로 썰어서 네 피스, 그러니까 삶은 달걀 두 개겠죠? 그거 위에다가 예, 올리브오일 싹 뿌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약간 이제 그 굵은 소금 말고 네, 얇은 소금 살짝만 뿌리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후추 해서 딱 이렇게 준비해서 먹으면 아침에 먹는 위고비 효과다라고 해서 요즘 굉장히 아침 식단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작 활동을 해야지 우리가 뭔가 씹었다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또 뇌가 그리고 우리 위가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자작 활동인데 견과류가 그것만큼 더 좋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렇게 딱 드시고 끝냈어야 됐는데 거기에 몽쉘의 믹스커피를 아 신바람이 날 수밖에 없죠. 몽쉘의 믹스커피는 그죠? 뭐 주말이니까 예. 자수정님 알렉스님 반갑습니다. 알디 수다가 좋고 선곡이 좋아서 참새 등록했습니다. 아 참새가 아니고요. 아기새입니다. 아기새. 예. 참새. 출근길 차 안에서 듣다가 눈물 찔끔 흘리기도 하고 미소 짓기도 하고 지금은 최애 방송이 되었습니다. 계속 쭉.

방송 지켜주세요 하셨어요. 아 열심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자수정님. 찰리푸스의 Beat Yourself Up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듣고 올게요.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네사 윌리엄스의 Save the Best for Last 듣고 오셨습니다. 5184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로코홀릭님, 전 오늘 점심으로 오리 로스구이 할 거예요. 어제 세일해서 2kg를 사왔는데 양파랑 감자, 통마늘, 버섯 넣고 복복. 쌈 싸서 한 입 왕. 아우 맛있겠다. 그 오리가요 여러분, 주는 그 지방 기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포화 지방이라 그래갖고 걔네들이 참 건강

빵하기도 한데 약간 그 짭조름한 맛이 채소하고 버섯류 같은 것들이랑 같이 볶아졌을 때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왜 칼국수에 집어넣을 때 넣는 감자처럼 이렇게 좀 빨리 그 맛을 머금고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넓게 얇게 썰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딱 해갖고 자글자글 볶아가지고 쌈에다가 이렇게 촥 해서 먹으면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꽃길만님, 저희 아버지가 올해 84이십니다. 치킨, 피자, 햄버거 같은 음식을 좋아하시고 잘 드세요. 지난번에 알디가 주신 치킨 상품권으로 아버지랑 치킨 타임 가졌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네요. 알디 덕분에 효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치킨 좋아하세요? 그러셨구나. 저희가 너무너무, 잘 보내드린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나탈리 콜의 Love, 그리고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듣고 올게요.

지숙님, 힘들게 텃밭 일해서 아들 다 퍼주시는 우리 엄마 퍼주는 재미로 일하신대요. 나이 들면 저도 그 마음 알게 될까요?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참 젊을 때 아빠 엄마일 때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족을 또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네, 또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경제 활동을 내려놔야 될 타이밍이 오면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뭔가 좀 상실감이 크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텃밭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꾸는 채소 같은 것들 아이들 이제 나눠주는 성인이 다 된 아이들을 나눠주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의 큰 네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또 자식들이 보고 있으면 아이고 엄마 그거 뭐 그렇게 열심히 그런 걸 하고 그래 사다 먹으면 되지. 그 햇빛에 그렇게 나가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꾸 이런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엔 되게 그게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머님한테 엄마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하라고 약간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게 약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부모님들의 존재에 약간 어떤 그런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이 드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김경숙님, 요리도 한번 했다 하면 무조건 넉넉하게 해서 이웃들이랑 나눠 먹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징인가 봐요. 한국 사람 4명이 포트럭 파티를 하면 각자 4인분씩 준비를 해와서 16인분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보통 이제 포트럭 파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소량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음식이 모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모이니까 많이 안 해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조리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은 거기 몇 명이 오지? 거기 렉스네가 거기가 3명이 오고, 조은의 피디님 집 쪽에서 2명이 오고, 작가님 쪽에서 한 4명 올 거고, 그럼 우리가 총해서 그래도 한 10인분은 넉넉하게 해가야겠지? 세 팀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30인분이 모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먹고 과식하고 서로서로 나눠서 싸가고 네 근데 저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이 손 크고 좀 넉넉함. 그죠?

아쉽게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좀더 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만의 이런 넉넉함, 그죠? 싸이 피처링 박정현의 어땠을까? 이건 최경민님께서 신청하신 곡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듣고 올게요. 내가 그때 너 잡아.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나의 작은 아기새. 아기새가 되고 싶다고요? 최성곤 아니 추원곤이 DJ로 있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로 오세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당신은 나의 작은 아기새? 네가 좋아. 아이 좋아.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 벌써 됐네요.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포카리임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4: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5: 예술이 일상이 되고
6: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5: 우리의 일상이
6: 문화가 된다.
5: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6: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5: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6: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5: 공정하게
6: 함께
5: 새롭게
6: 마음껏 꿈꾸자.
5: 경기도에서
7: 꿈꾸자. 경기도에서.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0: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에 이어 오후 4시에는 인천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되며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까지 이어집니다. 고용지표 악화에 미국 금리 인상 기대론이 후퇴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51.83포인트 오른 54,036.93에, S&P 500은 전장보다 47.68포인트 오른 7,757.64에,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42.26포인트 오른 26,690.6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 노동부에서 고용 악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발표된 뒤 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할 거라는 전망을 즉각 반영했고,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 심리를 되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 정권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 세탁이 이뤄진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과 페이퍼 컴퍼니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환전소 등 그림자 금융망을 겨냥해 취한 제재는 올해 들어 8번째입니다. 이들 거래소는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해 세탁된 가상화폐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에 공급하고, 정상적 결제망으로 석유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이란 정권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해외자산통제국은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고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단체와 개인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바 있지만,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라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광물 채굴을 중심으로 30억 달러,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광업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 습도는 57%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3: CBS
4: 1분 기상정보입니다. 동풍이 강화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조금 전 강원도 삼척에 호우경보가 강화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으로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를 동반한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최대 150 이상, 경북 북동 지역에 최대 120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 그 밖에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도 5에서 60mm 안팎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당분간 제주 해상과 남해상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제주 해안, 남해안,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물결이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휴가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전남 장흥구례, 완도, 경북 청송, 봉화에 폭염경보가 좀 더 강화됐는데요. 오늘 어제보다 낮더위는 조금 덜하겠습니다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8: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7: 주방 싱크대도.
8: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7: 어디로?
8: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대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

자,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8월 8일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경신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렸어요. 자, 선물 드리고 가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수프레 딩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도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화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지역과 사무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요,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거든요. 선물이 많아요.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보내실 곳은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4: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골뱅이,
6: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3: 경복. 기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천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5866님. 고3 딸이 저더러 엄마는 왜 트로트 안 좋아해? 하길래 야, 나 서태지 세대야. 핑클 노래 춤추던 세대라고. 아, 나 참. 했는데 요즘 점점 트로트가 좋아집니다. 뭔가 유전자에 있나 싶은. 그죠. 서태지 세대의 핑클의 노래에 춤추던 세대. 심지어 저는 그 세대인데 가수 생활을 한 발라드 가수이자 또 라운지 음악 일렉트로니카를 또 한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요즘 트로트 많이 듣고 부릅니다. 네. 그냥 편해요. 그리고 요즘 음악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는 따라하기가 힘든 음악들이 너무 워낙에 많아서 그런지 손이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숙제처럼 듣는,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맞아요. 매일 빛나는 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무당벌레 반짝이 옷을 주셨는데 평소에 도저히 입지 못하겠어서 줌바 시간에 들고 가 입었습니다. 오, 인기였겠는데요? 무당벌레 반짝이 옷? 이런 거는 사진을 보내주셔야지. 에이. 기대해봐도 될까요? 8494님께서 신청하신 크리스토퍼 그리고 청아가 함께한 When I Get Old, 에드 시런의 Shivers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Tonight I celebrate my love. 피보 브라이슨 그리고 로버타 플렉의 곡을 듣고 오셨습니다. 처음처럼 이천님. 알렉스님, 송도에 알렉스 커피가 있네요.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인데 오늘 처음 봅니다. 괜히 반가워서 사연 남겨봐요. 그 되게 유명할걸요? 알렉스 그 제 이름 커피? 네, 굉장히 유명한 커피숍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가 굉장히 맛있다 그러던데 송도에도 있군요. 쉬즈사랑님, 렉스님, 의류업을 하는 저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해왔는데요. 저를 위해 조금 더 투자하고 싶어서 시니어 모델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 런웨이 행사를 처음 했는데 엄청 떨리고 두근두근 했지만 무사히 마쳐서 너무 기뻤습니다. 맞아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어우, 이런 거 자랑하셔도 좋죠. 시니어 모델. 요즘 진짜 되게 핫하고 되게 하기 힘든 네 일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멋지시군요. 그 의류업을 또 본인이 하시고 또 시니어 모델을 하실 정도니 네 나름대로 본인의 핏감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도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자신에 투자하고 싶어서 더 배우고 싶어서 시니어 모델을 하고 있는데 무대를 행사를 무사히 마치셨다고 합니다. 박수 많이 받으셨죠? 자랑스럽네요. 좋습니다. 웅이님께서 신청하신 신승훈의 엄마야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듣고 올게요. Girl.

깜냥맘님. 고1 딸이랑 둘이 사는데 말 안 한 지 2주째입니다. 선배님들 다들 어떻게 버티셨나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잠을 이늘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고1 딸은 예. 그렇죠. 얘네들을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진짜 막막할 때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7월 2 아 7이 7이 어 칠리 칠리 맛 네 빨간 맛 7월 2일 날 우리 고소 고발한다고 해가지고 막 네 했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딸 아이들을 고소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선배님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강 님이 신청하신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김필의 나의 별이 돼주오 듣고 올게요.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이제 저 토요일 방송 인사드릴 시간이 됐네요. 11시 5분부터 배경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저는 월요일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곡으로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레몬트리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

0: T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며 강원 영동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으며 강원 중북부 동해안은 오후 늦게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또한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며 오늘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7도 사이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에 이어 오후 4시에는 인천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되며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까지 이어집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2주째 연속 하락하며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866.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909.1원, 대구는 1,840.6원으로 각각 나타났고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1,849.2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을 유지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 북한이 송환한 유해 상자에서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정부 설명회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며 유해 90구는 우리나라 측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서의 유해 발굴 작업 재개와 부산 앞바다에서 실종된 공군기 잔해를 찾기 위한 수중조사팀 파견 계획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판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순수한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 무료 이용자에게도 최신 AI 모델을 무제한 제공합니다. 오픈 AI는 최신 GPT 5.6의 경량 세부 모델인 루나와의 텍스트 대화를 다음 주부터 무료 이용자와 저가형 요금제 이용자에게 제한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고객 확대에 우선 주력해온 라이벌 엔트로픽과 달리 오픈 AI는 개인 고객을 먼저 확보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미 선점한 개인 고객 시장의 지배력을 수성하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CJCGV가 국내 영화시장 회복세와 기술특별관 성과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V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5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6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가끔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5도, 습도는 54%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7: CBS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8: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7: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8: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수나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7: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8: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7: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9: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좋아하는 영화라

몇 번을 봤는데 오랜만에 다시 볼 때면 놀랄 때가 있어요. 저런 장면이 있었나? 저런 대사가 있었나? 감명받아 읽었던 손때 묻은 책도 다시 펼쳐보면 처음 본듯 낯설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펼쳐보듯이 오래 곁에 있어서 미처 몰랐던 이의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 유희열, 윤종신, 이장우, 조규찬, 김현우, 조삼희, 김창원, 그럴 때마다 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 듣는 노래, 찾아오는 곳, 백원경의 랄랄라였으면 좋겠네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한 주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중에서 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음악들도 나누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제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헌트랙스 골든 앤믹스 헤비 세레나데였습니다. 기분 좋은 노래가 흐르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속초 등대해수욕장 카페에서 잠시 쉬면서 듣습니다. 혼자 듣고 싶지만 현실은 방학 아이와 함께 0061번님. 이번 주말까지 다음 주까지도 아이와 함께 꼭 붙어 보내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겠죠? 함께하는 음악이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덥네요. 그래도 라디오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봅니다. 7458번님 오셨고요. 2407번님, 랄랄라 끝날까봐 얼른 대청소하고 고무장갑 벗고 한자 띄웁니다. 원경님, 가스펠아워 때부터 왕 팬이에요. 땀을 얼마나 흘리고 청소를 했는지 랄랄라 들으면서 그래도 시원하게 끝내고 에어컨 틀고 쉽니다. 랄랄라의 음악과 함께 기분 좋게 달콤한 쉼을 누려보시지요. 6707번님, 검정치마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기다린 만큼 더 전해드리고요. 제니의 새 노래예요. Less Than a Lover.

이현우 꿈, 박봄 UNI 이 곡 와우님 신청곡이었어요. 오호 랄랄라 주인장이 바뀌었군요. 오랜만에 듣거든요. 자주 올게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제가 랄랄라에 온 지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이제 정말 자주 뵈요. 랄랄라에서는 변함없이 이렇게 좋은 노래가 흐르고 있답니다. 6297번님, 어제도 진짜 더웠는데 아, 항상 음식 배달하면서 들었는데 낮에 들어도 좋네요, 원경님. 더위와 싸우고 있어요. 신나는 부스터샷 노래 부탁합니다.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이 힘을 드리기를 바라며 박수진님 신청곡 유승범 질투, 파이프라인님 정하신 정현준 파일럿.

추억의 드라마 명곡 두 곡이었습니다. 유승범 제2, 정현준 파일럿.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베타고님, 강원도 화천 캠핑장에 있는데요. 밤 아침까지는 시원했는데 낮부터 저녁까지 덥네요. 어제 새로 받은 텐트 설치하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괜히 왔다 후회했지만 밤에 자는 데는 좋더라고요. 대학생 딸도 같이 왔는데 벌레 많다고 누워만 있네요. 적재 스잔 들려주시면 자세를 바꿔 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 근무 중이고 토요일은 병원 투어 중이었는데 병원 예약 없어서 정말 오랜만에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랄랄라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좋다 하고 아별 정원님 정하신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곡 바다에 누워 하늘바다님께서 음악 속에서라도 시원한 바다에 누워서 몸을 맡기고 싶어요 하셔서 이무진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우 아토크림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새벽별님 청하셨어요. 중2 아들이 나이에 맞지 않게 지나간 노래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임현정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극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령층과 농업현장, 실내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부처는 폭염재난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며 강원 영동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으며 강원 중북부 동해안은 오후 늦게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또한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며 오늘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7도 사이로 어제보다 낮습니다.

0: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에 이어 오후 4시에는 인천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되며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까지 이어집니다. 미국은 2018년 북한이 송환한 유해 상자에서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정부 설명회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며 유해 90구는 우리나라 측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서의 유해 발굴 작업 재개와 부산 앞바다에서 실종된 공군기 잔해를 찾기 위한 수중 조사팀 파견 계획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판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순수한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고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단체와 개인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바 있지만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라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 무료 이용자에게도 최신 AI 모델을 무제한 제공합니다. 오픈 AI는 최신 GPT-5.6의 경량 세부 모델인 루나와의 텍스트 대화를 다음 주부터 무료 이용자와 저가형 요금제 이용자에게 제한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고객 확대에 우선 주력해온 라이벌 엔트로픽과 달리 오픈 AI는 개인 고객을 먼저 확보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미 선점한 개인 고객 시장의 지배력을 수성하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5도, 습도는 54%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7: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몸의 청소부이자 온도 조절 장치, 절대 배신하지 않는 노력의 흔적이자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하는 느리지만 정직한 징검다리라고 하는 이것.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날 수시로 이마에 맺히고 등줄기에 주르륵 흐르는 이것. 바로 땀입니다.

땀의 주성분은 수분이 99%, 그 외 약간의 나트륨과 염소, 젖산과 유리아미노산, 그리고 노폐물로 구성

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레이첼 야마가타의 Saturday Morning이었습니다. 여름에 흘리는 땀과 감정이 울컥할 때 흘리는 눈물.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죠. 눈물의 주성분 역시 98%는 물이고요. 나트륨과 단백질, 지방과 효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땀이 수분과 함께 노폐물을 배출한다면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섞여 나와서 감정의 세척수라는 별칭이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땀이 몸의 온도를 식혀주는 선물이라면 눈물은 마음의 과부하를 비워내는 선물인 셈인데요. 오늘 같은 주말에는 그동안 흘린 땀을 기분 좋게 식히는 시간으로 채워보시죠.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0: 엘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광고 후에 세 곡이 이어졌고요. 먼저 안주하는 여행자님 코린 빌 레이의 Like a Star, 또 아라님이 신청하신 윤카이의 Blue, 아주 나른하고 몽환적인 곡이었죠. 그리고 알라모코의 곡이었고요. 퓨트리 아리아니 그리고 패더 엘리어스가 노래했습니다. Who I Am까지 세 곡이었네요. 3853님이 우리 아들의 생일입니다 하시면서 95년생 아들, 우리 아들 임신했을 때요. 왜 그렇게 참외가 땡기던지. 당시는 참외가 엄청 비쌌거든요. 저희가 가난하기도 했었고 마음껏 먹지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임신했던 아들은 태어나고 나서는 참외를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어쨌든 더운 날 아들 생일 축하해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와, 진짜 여름의 정점일 때 태어나셨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덜 안쓰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 뱃속에서 그렇게 참외를 달라던 아들이 만약에 엄마 배에서 이제 나오고 나서도 참외를 너무 잘 먹었으면 모태중에 되게 한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아유 그냥 그때만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좀 덜 마음이 아프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더운 여름에 생일을 맞으셨는데요. 좀 시원하게 보내시면 좋겠네요. 축하드립니다. 8월 8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스칼렛 주유님 U2예요. With or without you.

세 곡이었습니다. U2의 With or Without You, 또 Inexis의 Need You Tonight, 별빛지은님, 호레노츠님 신청하셨고요. Tears for Fears의 Head Over Heels까지 전했습니다. 6971번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아시나요? 하시면서 무더위에는 얼음 페트병이 최고입니다. 열대야가 있는 밤, 2리터짜리 페트병 두세 개에 수돗물을 꽝꽝 얼려서 뽁뽁이 봉지 씌워서 얇은 이불 안에 넣고 자면 꿀잠을 잡니다. 주의할 점, 뚜껑을 꽉 닫는다는 것. 실내에도 페트병에 물을 얼려 몇 개 두면요.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고 들었네요. 우리 햇빛손 가족들 한번 해보시죠. 하시면서 신나는 노래 부탁하신다고. 아, 주의할 점에서 제가 약간 빵 터졌는데 뚜껑을 꽉 닫아야 한다는 거. 이게 사람이 급하게 하다 보고 막 특히 얼어 있으면 이게 물이 안 새니까 모르고 있다가 잘못 닫으면은 이게 자다가 줄줄줄줄 새서 이불 다 젖는다는 거. 왠지 저희 집에서 일어날 것만 같은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꼭 한번 실천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햇빛송 시원하게 신나는 곡 이어갑니다. 먼저 73 방탄소님 Bad Boys Blue예요. I wanna hear your heartbeat Sunday girl.

territory, territory.

모던 토킹의 In 100 Years였고요. 1835님 팅팅스의 Shut Up and Let Me Go 또 문경도련님 마닐라 아이스의 Ice Ice Baby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다는데요. 상식님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The Turn of a Friendly Card Part 2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극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령층과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부처는 폭염 재난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며 강원 영동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으며 강원 중북부 동해안은 오후 늦게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또한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며 오늘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7도 사이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에 이어 오후 4시에는 인천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되며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

0: 내용까지 이어집니다. 미국은 2018년 북한이 송환한 유해 상자에서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정부 설명회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며 유해 90구는 우리나라 측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서의 유해 발굴 작업 재개와 부산 앞바다에서 실종된 공군기 잔해를 찾기 위한 수중조사팀 파견 계획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판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순수한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고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단체와 개인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바 있지만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라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AI가 챗GPT 무료 이용자에게도 최신 AI 모델을 무제한 제공합니다. 오픈 AI는 최신 GPT 5.6의 경량 세부 모델인 루나와의 텍스트 대화를 다음 주부터 무료 이용자와 저가형 요금제 이용자에게 제한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고객 확대에 우선 주력해온 라이벌 엔트로픽과 달리 오픈 AI는 개인 고객을 먼저 확보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미 선점한 개인 고객 시장의 지배력을 수성하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3도, 습도는 50%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갈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미디어 변혁에 앞장서왔던 멀티미디어 그룹 CBS. 더 큰 변화와 도약에 함께할 새로운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는 서울과 경인의 기자, 프로듀서, HR 부문이며 지원서 접수 기간은 8월 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선발 분야와 자격 요건, 전형 방법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02-6925-4136.
2: 1시 5분입니다.

0: 0504님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였습니다.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좋은 곡들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크랜베리스의 Dreams였고요. 또 케이브맨 0525님, Firehouse의 When I Look Into Your Eyes, 엘리아스의 More Than Words Can Say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젊고 핫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빌보드 핫송.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곡은 어떤 노래들인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곡들을 들어봅니다. 먼저 코레이 켄츠의 Empty Words인데요. 답답한 마음을 시원한 락 사운드로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곡이죠. Empty Words. 우리말로 옮기면 영혼 없는 빈말 정도 될까요? 감정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상대가 내뱉는 말맹이 없는 위로 혹은 어설픈 핑계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씁쓸한 다짐이 담긴 곡입니다. 허스키하면서도 힘있는 코리 켄츠의 보컬과 일렉 기타의 거친 리프 그리고 폭발적인 드럼 비트가 만나서 가슴을 파고드는 단단한 컨트리록 사운드가 완성됐어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카메론 멜로우의 No Need for Living입니다. 카메론 멜로우는 풍부한 성량과 진정성 있는 음색으로 컨트리 씬의 차세대 거장으로 손꼽히는 보컬리스트죠. 떠나려는 연인을 붙잡는 심정으로 부르는 애절하고 호소력 짙은 컨트리 발라드인데요. 묵직한 진심을 담은 음색과 따뜻한 어쿠스틱 리듬이 서글프면서도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빌보드 핫송 오늘은 남성 컨트리 싱어송라이터의 에너지가 돋보이는 두 곡을 만나보실 텐데요. 빌보드 핫100 97위에 진입한 코레이 컨트리의 Empty Words, 이어서 98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카메론 말로우의 No Need for Living까지 두 곡입니다.

빌보드 핫송으로 들었습니다. 크레이 켄트의 Empty Words, 이어서 캐머런 멜로우의 No Need for Leaving까지 전했네요. 0504님이 시원한 팝송 듣고 힘내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아주 가창력이 시원시원한 가수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솜보솜님, 미욘세예요. 헤일로우.

지갈라 팔로마 페이스였어요. 룰러바이, 또 시아의 샹들리에, 비욘세 헤일로였습니다. 0061님이 강원도 속초로 휴가 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쭉 2주 동안 쉬다 가고요. 바닷가도 가고 산도 가고 짐은 많지만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입니다. 더위 좀 식혀서 올라갈게요 하셨네요. 아, 행복하고 여유로운 시간 잘 보내고 오시고요. 닐 다이아몬드의 곡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유로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7422님 신청하셨네요. 닐 다이아몬드 플레이 미.

미카엘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죠? 스티브 오벌츠의 I'm in love with you였고요. 7422번으로 신청하신 닐 다이아몬드의 Play Me였습니다. 9509님 지수님 저희 집은 요즘 난리도 난리도 이런 난리가 또 있을까요?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실내 온도가 35도를 넘어서는

같은 요즘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요즘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아래층 주차장으로 피신 갑니다. 물론 이어폰 들으면서 해피송과 함께요. 더위와 싸우고 있는 요즘 그래도 해피송 듣고 있으니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하시면서. 아이고, 집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바깥에서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있어도 아마 얼마 못 가서 얼음이 다 녹을 것 같은데요.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얼른 좀 고쳐지고 좀 시원하게 보내셔야 될 텐데요. 걱정이 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산청바라기님 신청하셨죠? 하와이가 자랑하는 뮤지션이죠. 이스라엘 까마까미올레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여행가는 기분으로 함께해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 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6: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극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령층과 농업현장, 실내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부처는 폭염재난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에 최대 15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대 120mm의 비가 예상되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소나기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늦더위가 길어지면서 입추 이후 온열 질환자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질병관리청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추 이후 온열 질환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15명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58명,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38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이번 달 중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1도에서 35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입추 이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0: 오늘 오전 10시 제주에 이어 오후 4시에는 인천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되며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까지 이어집니다. 미국이 2018년 북한이 송환한 유해 상자에서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정부 설명회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며 유해 99는 한국 측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서의 유해 발굴 작업 재개와 부산 앞바다에서 실종된 공군기 잔해를 찾기 위한 수중조사팀 파견 계획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판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순수한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고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단체와 개인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바 있지만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AI가 챗GPT 무료 이용자에게도 이제부터 최신 AI 모델을 무제한 제공합니다. 내일 아침 전국의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6.2도입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7: 2시 5분입니다.
8: 송인찬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 가요?

0: 8월 8일 토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곡은 지금 이대로 어스 5184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쏘로 송쏘 송디 아나운서 송인찬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이틀 동안 여름 특집 진행했었잖아요. 어떤가요를 부탁해 라는 이 타이틀 속에서 여러 부탁해 시리즈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틀 동안 송편님들과 바로바로 소통하지 못한 저희 어떤가요도 잘 부탁드리고 또 여러 상황에 맞는 어떠어떠한 가요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듣다가 아 이거는 딱 내 상황과 비슷한데 싶었던 송편님들 계신가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우리 송편님들에게 좀 신명나고 즐거우셨고 시간이 좀 빨리 가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A면에서는 콩콩찬찬 노래 디깅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송편님의 사연과 신청곡을 파고 또 파볼지 기대해 주시고요. 송편님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위제로
1: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잭스 키스 예감, 그 전 곡 핑클 웨이팅 포 유 김도윤님의 신청곡 함께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콩콩찬찬 노래 디깅 가시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송인 찬에게 보낸 신청곡 솔찬히 이어봤습니다. 콩콩찬찬 누리디깅. 이 시간 우리 송편님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을 만나보고요. 그 노래를 이어받아서 저 송디와 우리 PD님의 선곡도 꼬리물기를 해보는 코너입니다. 다만 선곡 이유는 제각각이에요. 오늘은 어떤 포인트에서 꽂혀서 선곡했을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콩콩찬찬 노래 디깅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파볼까요? 올리원님의 사연입니다. 아, 날씨 요즘 왜 이러죠? 불볕더위라는 게 이런 건가 하고 매일 체감합니다. 날씨 예보 보니까 한동안 계속 35도 이상이던데 다들 건강 조심하셔야겠어요. 무더운 여름 신나는 댄스곡으로 더위 날려주세요. 사랑, 두려움, 듀스. 네, 올리원님께서는 듀스의 사랑과 두려움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PD님께서 먼저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선정한 곡은 노이즈의 소유할 수 없는 너. 이 곡이 또 어떤 가요에서는 한 번도 안 나갔던 곡입니다. 하지만 상상 속의 너, 그리고 어제와 다른 오늘로 유명했던 노이즈 3집의 수록곡이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또 해주셨어요. 이 듀스 사랑 두려움에서 사랑이 커질수록 괴로워하고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이 주인공을 두려워하게 됐는데 여기서 소유할 수 없는 너로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너를 소유하고 싶은 내 마음, 주인공의 마음이 욕심이었다는 걸 깨닫고 이별을 받아들이는데요. 하지만 뭐 마음이 어찌 그렇게 쉽겠습니까? 결국 주인공은 참지 못하는데 과연 그 다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듀스 노이즈에 이은 송디가 선택한 노래로 확인해 보시죠.

제스 사랑 두려움 노이즈 소유할 수 없는 너에 이어서 송디가 디깅한 곡은 클론 돌아와였습니다. 마음이 어찌 그렇게 쉽겠어요. 그래도 돌아오라고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주인공의 모습. 뭐 물론 가사랑은 살짝 안 맞을 수 있지만 돌아왔으면 좋겠죠. 자, 다음은 2710번님의 사연입니다.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맨날 슬퍼했더니 엄마가 대만 여행을 예약해줬어요. 좀 있으면 대만으로 도망가버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쯔위의 Run Away 신청합니다. 이게 참 되게 묘한 게 제목도 Run Away, 대만으로 도망가. 근데 쯔위도 또 대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번 이 노래 디깅을 해봤는데요.

요즘 노래가 원래 좀 상큼한 게 많잖아요. 근데 걸그룹 솔로곡들은 또 특이하게 살짝 좀 끈적끈적하고 약간 K-뽕짝 뭐 그런 느낌이 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사의 마리아 이 노래로 디깅을 한번 해봤고요. 이어지는 PD님은 또 어떤 노래를 가져왔을지 노래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위 런어웨이 화사 마리아에 이은 PD님의 선곡은 지수의 꽃이었습니다. 걸그룹 솔로 메들리기도 하고 또 묘하게 흔히 소위 K-뽕끼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인데 사실 지속고 처음 나왔을 때도 진짜 다들 충격 많이 먹었습니다. 야, 너무 이거 너무 트로트 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듣다 보면은 또 묘한 중독성 때문에 거의 1시간 재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했었죠. 자, 우리 송편님들 오늘 저와 PD님의 디깅 어땠나요? 날이 갈수록 좀 늘고 있는 것 같나요? 내일도 저희가 또 콩콩찬찬 음악 디깅 하고 매주 주말 이렇게 진행하니까요. 또 많은 사연과 신청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피향님, 열대야가 기승인 날씨 우리 함께 걸어요. 서울에서 진도 서해랑 길을 걷고 올라갑니다. 모두 무사히 안전하게 복귀 모두 감사합니다. 야, 이 더운 날씨에 밖에서 걸을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부디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면서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주셨어요. SG워너비 랄랄라.

랄랄라 SG 워너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 왔습니다. 우리 보라님은 여름휴가도 못 즐기고 여기저기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전기 수리하러 다니는 우리 신랑님 응원합니다. 너무 더워요. 이 날씨에 이게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동만 해도 지금 힘이 쭉쭉 빠지는 그런 날씨잖아요. 아, 이런 날씨에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전기 수리를 하시는데 이분 덕분에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쐬고 선풍기 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꼭 잘 챙기시고요. 우리 사연 보내주신 보라님의 응원까지 제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레몬트리님, 송디 목소리 들으니까 풋풋하네요. 제 신입 시절 생각나네요. 오, 저는 송편님들의 이 신입 시절, 처음 뭐 자영업을 하셨을 때 송편님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그거를 잘 헤쳐나갔던 그런 꿀팁들이 좀 궁금해요. 저도 좀 도움받을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야옹 선생님, 자고 일어났더니 냉장고가 고장나서 냉기가 없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싹 다 녹아버려서 멘붕입니다. 음식물 버리고 눈물에 냉털 버리기 들어갑니다. 아, 정말 저도 이게 지금 멘붕 오려고 하는데 제 인생 좌우명을 오히려 좋아라고 제가 첫방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냉장고 청소 한번 할 때 됐다 생각하시고 냉장고 깔끔하게 청소해서 보는 거 한번 어떠신가요? A면 마지막 곡입니다. 3220번님의 신청곡 옴므 밥만 잘 먹더라.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 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7: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극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령층과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 부처는 폭염 재난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에 최대 15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대 120mm의 비가 예상되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소나기가 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불이익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거와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를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결혼 후에 제도적 불이익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에 이어 오후 4시에는 인천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되며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9시쯤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사 주차장 인근 계곡에서 피서객 7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모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기상 악화로 계곡 수위가 상승하면서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들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인력 30명과 장비 9대를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조대는 수평 로프를 설치하고 보트를 이용해서 오전 10시 40분쯤 피서객 7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판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순수한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로 부산 사상구 일부 지역 2천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쯤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괴법동, 학장동, 감전동 일부 지역의 단수 상황을 알렸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6.7도, 습도는 47%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가슴 뛰는 도전, 꿈을 향한 땀과 열정. 코트 위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배구 유망주들의 패기 넘치는 배구의 대전. 역사와 전통의 제37회 CBS 배 전국 중고 배구 대회가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일주일간 배구의 성지 경북 영천시에서 개최됩니다. 배구 꿈나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온 CBS와 함께 대한민국 배구 유망주들을 응원하는 CBS 배 전국 중고 배구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대회는 CBS가 함께합니다.
0: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곡은 호호 아줌마님이 신청하신 유정석 질풍가도였습니다. 아, 제가 이 질풍가도를 들으면 꼭 다른 노래가 하나 더 생각이 나는데 이 곡이 CBS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노래 한번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절미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덥다 덥다 하니 자기 방에 있던 아들이 엄마는 에어컨을 왜 안 켜냐고 다들 나와 거실 에어컨 하나 키면 될 텐데 자기들 방은 냉고를 만들어 놓고 엄마는 오늘도 이 더위에 운동 중. 근데 저는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왜 부모님들은 에어컨을 안 트시는 거죠? 근데 또 신기한 게 방에서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면은 뭐라고 하시진 않거든요. 근데 거실만 나가면 항상 더운데 이게 문제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뭔가 되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얘기인 것 같다. 왜인 거죠? 2356번님, 봉디가 송디로 바뀐 건가요? 요즘 아파서 잘 못 들었더니 잘 듣겠습니다. 신명나게 해주세요. 감기로 고생 중이고 구내염도 같이 와서 너무 힘들어요. 봉디는 지금 이제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 송디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감기 하나만도 사실 굉장히 고생이잖아요. 아, 근데 구내염까지. 주변에 챙겨주실 분은 계신 거죠? 저희는 뭐 최대한 이 노래로라도 좀 힘껏 챙겨드리겠습니다. 피노키오님, 교회 오빠 인찬 씨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아, 이 얘기 참 묵혀두려고 했었는데 저는 저의 첫사랑은 원장님의 딸이었습니다. 원장님의 딸이었고 원장님과는 약간 게임도 좀 같이 했던 사이였고 그래서 이 얘기는 송인찬의 나이 고작 7살 때 얘기입니다. 네, 유치원 원장님의 딸과 함께 했던 그런 추억이 새록새록 지나가네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디바 딱이야.

메이플 피카님의 신청곡 하이디 진이 함께 했고요. 그 전곡 디바 딱이야였습니다. 요새 우리 송편님들 드라마도 좀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김부장이 얼마 전에 완결을 했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더라고요. 저는 만화랑 웹툰을 좀 좋아하는데 요새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웹툰 원작이 많잖아요. 제가 이미 다 봤습니다. 웹툰은 지금도 연재 중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액션 만화기도 하고 좀 되게 초월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별로일 줄 알았어요. 이거 못 살린다. 근데 거의 시청률이 20% 가까이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 소지섭이 진짜, 야, 이게 괜히 소간지가 아니다. 그런 걸한번더좀 증명시켜줬던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수지맘님의 신청곡이에요. 테티서 아드레날린.

수지맘님의 신청곡이었죠. 테티서 아드레날린, 리센네 프리티걸, 제주딸기 산도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레드벨벳 파워업까지 세 곡 함께했습니다. 리센네가 또 대세잖아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우리 송편님들이 송디 막 누구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또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리센네의 원희.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너 약간 리센네 원이 닮은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만약에 리센네 관계자 듣고 계시다면 저 원이 닮았다고 하니까 언제 한번 또 기회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장나무님, 폭염이라 피트니스 센터에서 러닝머신 하면서 찰떡 같은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뛰는 게 훨씬 좋죠. 그 달리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서운 사람 하면은 이 무더운 날씨에 노래 한 곡 안 듣고 그냥 달리기만 하는 사람. 야, 정말 이 사람이 무섭다고 합니다. 뛰는데 재미도 없고 노래 듣는 재미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0688번님, 방송 축하합니다. 덥고 눈꺼풀이 무서운 시간에 송디의 활기찬 목소리가 활력과 졸음을 이기게 하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0688번님이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이 방송의 목적이자 저의 목적이 점심 먹고 딱 졸린 이 시간에 우리 송편님들께 에너지를 주는 거니까요. 또 활력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네모의 꿈, 아이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볼빨간 사춘기 좋다고 말해. 그리고 3777번님의 신청곡 아이유 네모의 꿈이었습니다. 기본자리님, 어제가 입추였네요. 입추 뜻이 입 다물어. 추워지려면 아직 멀었어. 이거래요. 입추가 가을이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8월인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6월, 7월, 8월까지 우리가 여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8월은 더운 거 아닙니까? 아, 조상님들이 아무리 그 시절에는 그랬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입추 다음에 이제 처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처서는 정말 신기하게 처서가 지나면은 여름이 싹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 한번 정말 처서 매직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우리 기본자리님의 신청곡 사준의 메모리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전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복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4: 천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4: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6: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사준의 메모리즈, 스카이, 영원, 그리고 호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얀, 그래서 그대는. 오늘 어떤가요? 끝곡은 에이니 김미라님의 신청곡입니다. 할로로 0 더하기 0, 00.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극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령층과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 부처는 폭염 재난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에 최대 15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대 120mm의 비가 예상되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소나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불이익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거와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를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결혼 후에 제도적 불이익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에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인천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되며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까지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판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순수한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CJCGV가 국내 영화시장 회복세와 기술특별관 성과에 힘입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V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5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군채와 살목지의 흥행, 정부의 영화관람 할인 쿠폰 배포, 사업구조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CGV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2018년 북한이 송환한 유해 상자에서 미군 112명의 신원을

0: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정부 설명회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며 유해 99는 우리 측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6.4도, 습도는 46%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CBS 시투어 테마 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9: 여름은 우리에게 천천히라는 말을 가르쳐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둘러 걷던 사람도 그늘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시원한 바람이 스쳐가는 순간엔 잠깐 멈춰서게 되잖아요. 조금 늦게 움직여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후가 아깝지 않은 계절. 이 여름, 이 오후에 천천히 여유 있게 잠시 바람을 타고 떠나볼까요? 엔야입니다. 오리노코 플로우.

0: 에냐의 오리노코 플로우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오늘 이 들려드린 첫 곡 오리노코 플로우처럼 천천히 여유 있게 잠시 바람을 타고 어딘가로 떠나는 것처럼 오늘 2시간 라이키팝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북 기업이 잘 되는
3: 경북
2: 천재력을 전문가로
3: 경북
2: 4호선 캠퍼스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파워스테이션의 Some Like It Hot, 피터팬님 신청곡 띄워드렸고요. 서바이벌의 Eye of the Tiger, 파이프라인님 신청곡, 그리고 아도노바의 Fantasy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매일 빛나 여름님, 더워서 방금 민트를 머리 두피라인 따라서 쫙 발라줬어요. 이거 바르니까 시원하니 민트 냄새에 살맛 납니다 하셨는데, 와 이거 굉장한 또 꿀팁인데요. 여름나기 꿀팁? 민트 스프레이 같은 거예요 혹시? 오 이거 즉각적인 그 쿨링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쿨링 샴푸라고 머리 두피까지 시원해지는 그 샴푸도 나오고 아무튼 이 냉각 시원해질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어떤 분은 그냥 얼음 이렇게 끌어안고 계신다고. 저도 텀블러에다가 얼음 가득 넣어놓고 끌어안고 있으면 그냥 뭐 진짜 시원해지진 않더라도 기분만이라도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만의 여름나기 꿀팁 민트 바르기 접수했습니다. 저도 시도해볼게요. 셀린 디온과 피보 브라이슨이 함께한 뷰티 앤 더 비스트, 그리고 0235님 청해 주신 곡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스 투맨이 함께했습니다. One Sweet Day.

CBS 뮤직 차트 16위 블론디의 마리아였고요. 애니 레녹스의 No More I Love You, 노스텔지아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입니다. 나비의 꿈님 청해 주셨네요.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였습니다. 하요진의 Like It Pop. 여러분 주말은 1부와 2부 2시간 꽉 채워서 함께하는 거 아시죠? 2부에도 좋은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1부 끝곡이에요. Steely Dan의 Do It Again 준비했어요. 우리는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 만나요.

0: CBS
1: 1분 기상 정보입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 중대 경보는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동해안과 강원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36.8도를 기록하며 어제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서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33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내일 낮 기온 30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비가 예상되는 동해안과 산간 등 일부 지역은 30도를 밑도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동해안과 강원 산간, 일부 경남 지역과 제주 산간 지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많은 양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7: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9: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10: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

0: 라.
1: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3: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4: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불이익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거와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22개의 과제를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결혼 후에 제도적 불이익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에 이어 오후 4시부터 인천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오늘 저녁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되며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까지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판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순수한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종영한 인기 드라마 김부장의 공동 제작사인 판타지오의 남궁견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궁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진단키트를 제조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코스닥 상장사 휴마시스의 경영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 판단을 왜곡하고 미공개 정보를 사전 전달했다는 내용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남궁 회장과 김성곤 전 휴마시스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입니다. 남궁 회장은 휴마시스의 실질 지배자로서 가진 정보 우위를 이용해서 주요 사업과 자사주 매입 등에 관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전달하고 투자 판단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남궁 회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편이 범위가 넓고 변화가 크며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며 오히려 30대가 보유세 인상을 가장 반대하는 이유라면서 임대업자, 다주택자들에게 줄이는 혜택, 얹어지는 규제는 그대로 주택공급 급감으로 이어져 무주택자, 세입자,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수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며 현재의 세제 개편안은 부작용이 커지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5.6도, 습도는 45%입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9: CBS
1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0: 주방 싱크대도.
1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0: 어디로?
1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2: DS 대성하우징.

0: SB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2: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1: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0: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리뷰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영화 타인의 삶을 원작으로 한 화제의 연극, 타인을 향한 연민, 선한 영혼을 위한 소나타, 연극 타인의 삶입니다. 이 공연은 8월 15일 오후 2시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소리 질러!

올리비아 뉴튼 존과 존 트라볼타가 함께한 Summer Night CBS 뮤직 차트 38위에 오른 곡이었고요. 스팀의 나나 헤이헤이 키스 힘 굿바이, 이진호님 신청곡, 그리고 아바의 Knowing Me Knowing You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드보라 유계님께서 수박 사러 나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6시쯤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해가 무섭습니다. 라이키팝 다 듣고 나갈게요 하셨네요. 정말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지금 또 해가 아직 완전히 지지 않고 해가 져도 이 지열이라고 하죠. 땅의 온기가 뜨겁기 때문에 라이키팝 천천히 잘 즐기시고 한 6시쯤, 6시 좀 넘어서 슬슬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맛있겠다. 여러분 그 요즘에 수박을 써는 방법 중에요. 그 껍질 있죠. 수박 껍질을 이렇게 삭삭삭삭삭 긁어내듯이 잘라가지고 우리 원래는 그 부채꼴 모양으로 자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수박 껍질만 이렇게 속속속 잘라서 그 수박 한 통을 그대로 그 모양을 보존하는 자르기 방법이 요즘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저 해봤는데 저 은근 소질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수박은 제가 그렇게 자릅니다. 이 수박도 손질해가지고 통에 착 가지런히 담아놓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맛있게 드세요. 수박처럼 시원한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존 덴버의 Rocky Mountain High 띄워드리고요. 알버트 하몬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9400님 신청곡, 그리고 메리 오브 퀸의 Goodbye 함께 들어보자.

Love should be my lover. 그리고 아쿠아의 Dr. Jones, Blue의 All Rise, 온니언님 신청곡까지 띄워드렸어요. 박대원님께서 어제 영화 곡성을 다시 봤는데요. 곽도원 배우가 소리치더라고요. 효진아! 저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한창 그 곡성 영화 막 상영할 때 효진아! 했다고. 근데 정작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저는 그 무서운 영화를 못 보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고 그냥 이야기만 수도 없이 들었어요. 효진이 나온다고. 곡성의 효진이가 아니고 라이키팝의 효진이가 들려드립니다. 앤 머레이의 I Just Fall in Love Again이고요. 레이 찰스의 Ellie My Love 함께 들어보자.

하효진의 라이키 팝 주말 두 시간 꽉 채워서 함께했는데요. 정말 행복한 두 시간이었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레인보우의 Temple of the King 이 곡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시원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8일 토요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 축구는 더 부끄러운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외국인 심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접대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2011년과 2012년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전에 참여한 외국인 심판들을 상대로 한 일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일부 외신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과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온몸을 던져 만들어낸 역사까지 협회의 과거 행태 때문에 의심의 대상에 오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결국 사과하면서 철저한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둔 값진 성과와 노력이 이번 일로 오해받거나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답은 분명합니다. 협회는 몇 줄의 사과문으로 끝낼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반복됐는지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오랫동안 굳어진 폐쇄적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변화로 보여줄 차례입니다. 주말엔 CBS 첫 곡 아리아나 그랑데 위켄드 Save Your Tears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은 한낮에도 정말 뜨거웠는데 강원 강릉은 시간당 최대 80mm의 비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도로가 잠겼다고 하는데 정말 극단적인 날씨를 보인 것 같아요. 지금 계시는 곳 날씨 어떤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소개해드릴게요.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어제와 오늘 사이 시작할게요.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토건.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어제와 오늘 사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뭐 요즘에 진짜 더워도 너무 덥다 이 말을 그냥 수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지나면서.
1: 예.
0: 네,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극한 폭염으로부터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

0: 3명은 숨졌는데요. 이렇게 온열 질환 사망자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고 네. 특히 보면 고령층의 사망자가 한 80% 넘게 비율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논밭 같은 농촌 지역에서 숨진 사람들도 한 30% 정도 또 실내외 작업장에서 사망한 분들도 한 26%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고령층과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보호와 또 농업축산 분야 피해 예방을 중점 추진하고요.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를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0: 무더위 쉼터 같은 이 고려 경로당 이런 등등 그러니까 고령층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무더위 쉼터 하나하나 점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같은 경우도 야외 또 이제 이주 노동자, 이동 노동자 이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장 감독과 점검을 이제 맡고 있는데
1: 네.
0: 특히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현장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이걸 잘 지켜달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올해 많이 나온 뉴스가 이제 농촌 지역에서 일 나간 어르신들의 네. 사망 소식이 많아요.
0: 맞아요.
1: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 현장에서 얘기가 많았는데 건설 현장에서 이제 안전수칙이나 뭐 중대재해법 이런 게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
0: 네.
1: 근데 농촌은 이제 개인이 하고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사각지대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이주 노동자들도 이제 사망하는 네.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이 관리 감독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렇게 정부의 대응과 함께 이제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0: 네. 시민들이 직접 만든 생활 밀착형 폭염 대응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늘진 길을 안내하거나 냉방시설이 있는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앱들이 나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뉴 노멀 생존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대학생이 만든 지도 앱. 그늘로 이런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 내가 갈 곳을 설정하면 단순히 이제 최단 거리를 안내하는 그 지도 앱에 그치지 않고 경로별로 그늘 비율과
1: 네.
0: 또 이제 예상 걸음수, 뭐 경사도, 혼잡도 이걸 분석해서 여러 이동 선택지를 제시해 줍니다.
1: 네.
0: 그래서 조금 더 걷더라도 그늘 길을 선택할지 가장 빠른 길로 그냥 갈지 직접 고를 수가 있습니다.
1: 저도 요새 사실 그늘길만 골라서 다니긴 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건물 사이나 나무 숲길로
0: 예,
1: 이렇게 다니는데
0: 예.
1: 이런 거 좋네요.
0: 네, 저도 이제 앱을 깔아가지고 이동할 때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늘길이 맞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주민센터, 도서관, 경로당 같은 전국 무더위 쉼터 6만 879곳의 위치를 안내하는 최고수 공작소 이런 서비스가 또 나와 있고요. 에어컨이 설치된 밀폐형 버스 정류장, 또 지하철 쉼터 이걸 알려주는 에어컨 정거장 웹 지도도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되니까
1: 네.
0: 코딩하기 쉬워요. 그리고 공공 데이터가 계속해서 많이 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앱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든 거 참 시민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이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 이런 앱들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주말이 지금 더위가 절정이라고 하고 다음 주에는 서울 33도, 대구 30도라는데 물론 그것도 높지만
0: 네.
1: 지난 주에 비해서는 낮아 좀 떨어지는 거니까
0: 약간 네. 시원할 것 같아요.
1: 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날씨도 뜨거운데 지금 부동산 시장도 뜨거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2차 정책 점검 회의 어떤 내용이 좀 다뤄졌나요?
0: 네, 예상대로 공급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이 마라톤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 물량 확보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아울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과 방안
1: 네.
0: 여기다가 부동산의 조기 공급 유도와 지원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이 회의를 마치면서 이 대통령이 한성숙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
1: 네.
0: 재차 당부를 했는데 어떤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방안이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요.
1: 네.
0: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향세를
1: 그렇죠.
0: 보이고 있는데
1: 네.
0: 특히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도층도 마찬가지고. 네. 그걸 좀 지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 공급이 정답이라는 건 다 알지만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정부도 네. 이제 묘안을 참 내놓기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6시간이나 회의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걸 정

0: 곧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으로 이른바 버스하우스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제 글이 삭제되기도 했어요.
1: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 황희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했어요.
0: 네.
1: 그런 다음에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사는 건 아니고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0: 네.
1: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박충건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0: 네.
1: 황희 의원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 이게 꼬집었고
0: 네.
1: 그러면서 황희 의원이 청년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망언 이거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0: 네.
1: 이런 비판이 여기저기 나오자 황 의원은 이 기존 글을 삭제하고 3명으로 올렸는데요. 이게 버스하우스가 아이디어를 더더욱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0: 네.
1: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물러섰습니다.
0: 네.
1: 아이디어, 의견 제시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황 의원의 버스하우스 등 단기성 주거공간 관련 페이스북 게시물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수습에 나서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니 청년들에게 이 버스 이제 버리는 버스,
0: 네.
1: 폐 버스 그거 고쳐줄 테니까 들어 살아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0: 지금 당장 나오는 말이 이 날씨에 어떻게 사냐 이 얘기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뭐 컷오프는 됐지만은 김보미 전 후보도
0: 네.
1: 어떤 글을 페이스북에 썼냐면 아니 이거 내로남불이고 탁상 공론이다. 청년 주거 문제 절박함을 더 깊이 살피고 실현 가능성과 주거의 질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다. 이렇게 또 황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참 부동산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도 이런 것까지 나와서 더 민심이 이탈하지 않을까. 아까 박정우 기자가 2030 민주당 이탈 심상치 않다 그랬는데
1: 네.
0: 이런 아이디어가 또 더 이탈을 불러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1: 네. 정책을 이제 세우고 제안을 하려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0: 네.
1: 과연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세제 개편안에 담긴 것 중에 그 개인 종합자산 관리 규제 ISA라고 하죠.
1: 네.
0: 이것과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이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아, 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금융 ISA를 신설하지만 기존 ISA 제도의 납입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IS 가입자들이 5년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3년마다 이제 계속해서 연장하는 분도 계시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이걸 좀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아니라 5년으로 정해서 연장하더라도 5년 정해서 못하게 하는
0: 네.
1: 그런 내용.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거 국내 주식 투자를 사실상 강요하는 게 아니냐
0: 네.
1: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선택권과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0: 네.
1: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기회가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였어요.
0: 사실 얼마 전에 ISA 관련한 혜택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변에서 ISA 들어야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정작 이제 그 혜택을 축소하는 게 나오니까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목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모들과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타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권에서도 공개 이제 우려가 나온 또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이걸
0: 네.
1: 두고도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거냐 이렇게 질타하면서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 이렇게 주문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1: 한편 또 이재명 대통령 오늘 X에 어떤 글을 남겼냐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서 보고해달라 이게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게시글과 함께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이 과제를 보니까 디딤돌 내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

0: 요건 완화, 또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결혼 뒤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여기다가 결혼 뒤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네. 혼인 관련 세액 공제 불이익 개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결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 얘기를 들어봐도 네. 뭐 이게 대출이 안 된다. 그리고 전세 이 물건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뭐가 문제인지 또 뭘 바꿔야 되는지 이걸 잘 들어보고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다짐을 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1: 그러니까 심지어 결혼하고 이제 혼인신고 늦추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지금 이런 비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야 각자 이제 상반된 입장을 내놨네요.
0: 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다. 대통령은 승리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탓하는 자리인가라고 비판했고요. 이어서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또 같은 당의 안철수 의원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ISA 한도 2월과 기간 연장,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된다. 계약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 이렇게 또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현주, 이소영, 이윤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환영의 뜻을 각각 밝히면서 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소영 의원은 대통령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많이 수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가볼게요. 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와 인천에서 오늘 연설이 있었죠?
0: 네. 지금 제주는 이제 오전에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인천도 조금 전에 후보자들의 연설이 마무리되고 네.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뒤 아마 오늘 방송 마무리되기 전에 결과 나올 것 같아요.
1: 보통 7시 반, 8시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속보 제가 중간중간 전해드릴게요.
0: 네, 네. 궁금한데 결과가. 어쨌든 네. 오늘 연설에서도 정말 뜨겁게 당대표 후보들이 맞붙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연설에서 당대표가 되면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다. 단단하게 확장하고 그 위에 보수, 진보, 중도 모든 유능한 세력을 하나로 만들어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아울러 당의 화합을 위한 당원 구조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중당정, 뭐 비자발 입당, 유련당은 문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정청래 후보는 김 후보가 화합을 강조한 것을 두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대 비밀연합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면서 덮어두는 것인가 뻔뻔하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오늘도 정 후보는 2002년 후단협,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협의회 사태를 거듭 소환하면서 당과의 의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가 지킬 거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당원들을 향해 2대1, 3대1, 4대1로 두들겨 맞고 피 철철 흘리며 오직 당원만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1: 네.
0: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이 전임 대표였던 정 후보를 겨냥해서 당정 간의 엇박자가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1: 네.
0: 대통령을 이렇게 외롭게 두고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 후보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무현 네. 전 대통령을 기린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가고 나니까 봄인 줄 알았다고 또다시 눈물을 흘려서 안 된다. 이렇게 빗대어서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유난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김민석 이제 후보의 과거 그 탈당
1: 네.
0: 전력을 또 계속 강조하면서 공방이 벌어지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모습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시지 이게 또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지금 당 대표 경선에서 정통성 논쟁이 뜨겁다 보니까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도 지금 정청래 책임론, 정청래 사수론이 좀 맞붙는 모양새예요.
0: 네, 친명계 서미아 후보는 집권 여당 대표가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 네.
0: 정청래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고요. 김용 후보도 잘못했으면 100명이 때려도 맞아야 하는 게 정치인의 책임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박선원 후보, 김영호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면서 민주정부 재집권을 외치며 통합을 또 목소리를 냈고요. 인미애 후보는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지도부 말고 국민 믿고 가는 지도부를 만들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친청계로 분류가 되는 이성윤 후보, 뭐 1대 5, 1대 3, 1대 수십 명의 다구리 정치로부터 정청래 대표를 지켜달라고 호소를 했고 한민수 후보도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금도를 넘지 말아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최민희 후보 역시 가장 큰 걱정은 당 정체성의 혼란이라면서 강력한 개혁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 정청래 대표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1승 1패 네.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기고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1211표 차인데 오늘 결과 또 주목이 됩니다.
1: 그리고 박정원 기자 지난주에 부울경 경선 다녀왔잖아요. 현장 분위기 실제로 이렇게 뜨겁게 맞붙었나요? 어땠어요?
0: 아, 뜨거웠고요. 네. 각 후보를 응원하는 지지자분들 또 많이 오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날씨가 거의 40도 됐거든요.
1: 그때 경남 양산이 42도 뭐 했잖아요.
0: 네. 네. 녹아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40도 처음 느껴봐서. 근데 지지자분들은 날씨 아랑곳하지 않고 밖에서 야외에서 뜨겁게 응원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과열되는 양상도 좀 보였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호남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응원전이 더 뜨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내일은 또 제가 대구에 갑니다.
1: 아, 네.
0: 저는 더운 것만 좀 쫓아다닌 것 같아요.
1: 내일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응원전을 보고 오겠습니다.
1: 네. 지금 축구협회 얘기로 가볼게요. 지금 과거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제공했다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자 이제 결국 공식 사과를 했네요.
0: 네. 지난 6일 언론 보도로 대한축구협회가 10여 년 전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의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문화체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협회가 2011년부터 약 1년간 국내에서 개최된 월드컵 예선과 올림픽 예선 3경기, 평가전 4경기 이렇게 총 7경기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경기 감독관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걸로 드러났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협회가 오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다라고 밝혔고 또 축구팬 여러분께 기쁨과 환희를 안겨드려야 할 저희 협회는 최근 본연의 기능을 잃고 말 그대로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 청문회에 이어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과 다수 내부 구성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년 전 일에 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협회와 관련된 각종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 네.
0: 뭐 여전히 다시 태어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런 사과문에도 축구팬들은 축구협회 전면 해체하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네. 강하게 비판하고 질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이런 일로 이제 선수들이 열심히 한 경기까지 폄하되는 거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0: 걱정이 네. 됩니다.
1: 다음 소식은 짧게 보고 네. 갈게요. 그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0: 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전쟁에 최대 425억 달러, 약 60조 원이 들었다라고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추산했고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참전 용사 수당 같은 장기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란 전쟁에 1조 달러, 약 1410조 3천억이 들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니, 나 말고 공화당에 화가 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네. 상황이고. 근데 또 미국 지금 수뇌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미사일도 없고 탄약이 부족해. 그리고 공습 가지고 이게 더 이상 전황을 바꿀 수가 없어. 출구 전략 모색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1: 네.
0: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쎄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쿨의 애상 듣고 잠 못 이루는 밤 이어갑니다.

0: 주말엔 CBS의 근심 걱정 전문가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잠 못 이루는 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김민아 평론가. 이번 주엔 어떤 이슈로 잠을 못 이루셨나요?
1: 날도 이렇게 더운데.
0: 날 덥죠.
1: 너무 더워서. 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지구가. 이 과거에는 30도만 넘어도 그렇게 덥다고들 했는데 이제는 30도 정도 넘는 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40도가 되는 걸 걱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0: 바람 부는 거 바람 맞아 보셨어요? 더운 바람?
1: 아니 너무 뜨겁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0: 정말 말 그대로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1: 지구에 어딜 가도 이렇게 더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뉴스는 또 이래저래 또 답답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좀 빨리 시원한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2030 여성들의 어떤 표심 변화 이런 것들이 약간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지지율이야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고 여기가 어떤 정치 구도의 변화를 동반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네. 이제 보안 사건이라든가 뭐 부동산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과 있어서 뭔가 이제 정치 쟁점화되는 부분이 그런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날씨도 덥고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죠.
0: 사실 20대 남성들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권을 이제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고 20대 30대 여성들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요 이탈이 좀 크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1: 최근에 중앙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네. 한국갤럽의 월별 통계 등 분석을 해서 쓴 겁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7월하고 비교해서 20대, 30대 여성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 유의미하게 하락을 했고 네. 전체 지지율 하락폭에 비해서 확연히 가팔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중에서도 더 많이 떨어졌다.
0: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1: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봐도 전체 하락폭 대비 2030 여성 지지율의 하락이 두드러진다. 이게 중앙일보의 분석인데 네. 이게 이제 그냥 지지율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사실

0: 돌이켜보면 지난 6.3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뭐 이 출구조사 뭐 이 오류가 좀 있었다고는 하지만 네. 그거를 바로 잡더라도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한테 더 많이 투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1: 네.
0: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한테 민주당 소속에 더 많은 표를 주긴 했지만 만약에 최근 추세가 또 반영된다라고 하면 장담할 수 없을 만큼의 수치의 차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이제 구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싶은 거죠.
1: 그러니까 원래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2030 여성은 이제 민주당에 좀 우호적이다 이런 게 많았는데 왜 이렇게 좀 이탈을 한 걸까요?
0: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라든가 이런 데 드러난 여론을 보면은 2030 여성하고 민주당하고 일치감이 이제 뭔가 상당히 이제 긴밀한 것처럼 보였죠.
1: 네.
0: 근데 이 앞서 이제 중앙일보 기사에 등장하는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2030 여성은 중장년 세대와는 달리 여권과의 일체감은 없는데 효능감이 떨어지니까 급속도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설명을 네. 하는데 물론 이제 중장년 세대라고 해서 지금 뭐 중장년 세대가 다 지금의 집권 세력에게 일체감을 가지는 건 아니겠죠.
1: 네.
0: 근데 일체감을 형성할 만한 여러 계기는 있었던 거 아닙니까?
1: 네, 네.
0: 근데 이제 2030 세대의 경우에는 뭐 어느 쪽이든 그게 뭐 민주당 지지층이건 국민의힘 지지층이건 이 세력하고의 일체감을 형성할 만한 계기가
1: 네.
0: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거죠. 그게 뭐 나이가 젊어서든
1: 네.
0: 아니면 역사적 경험의 어떤 뭐 그런 터닝 포인트가 적어서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지금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이제 뭐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과거 4050은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그 일도 있었고요. 또 민주화 경험도 있다 보니까 민주당과 일치감이 있는데 지금 2030은 효능감으로 움직이는 세대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 이들의 이탈을 불러온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0: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성적인데 왜냐하면은 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딱 이제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적이 나온 것이 이게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 이제 끝났다. 이걸 공식화하는 효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집권 여당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그래 지금 뭐 정부가 출범하고 했으니까 좀 힘을 실어주자
1: 네.
0: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방선거가 그렇지 않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지만
1: 네.
0: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에서 이제 패배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겠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 네.
0: 요건 이제 일종의 방화세인 거고,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자체가 좀 변화한 게 여야 구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의 초입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구도로 들어왔다고 하면은 2030 여성으로 일단은 이 표면화가 되고 있는 거지만
1: 네.
0: 이런 상황이 계속하면 집권 세력 전체에 대한 어떤 문제로 불이 번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1: 2030 여성뿐 아니라 다른 세대들까지도 이렇게 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어떤 점에서 좀 달라졌다고 보세요?
0: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언제부턴가 이제 이 정치 구도가 비정상 대 정상 구도가 지금 있거든요.
1: 네.
0: 이게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정권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뭐 이러고 나면서 어느 쪽이 이제 비정상이냐
1: 네.
0: 이걸 논하는 게 굉장히 커요. 우리 정치가. 근데 이전까지 요 직전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이거 이제 옹호하고 제대로 선을 긋지 못하고 이렇게 좀 여러모로 변화를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1: 네.
0: 이게 뭔가 비정상적인 집단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았죠. 중도적 유권자층에서도 그렇고
1: 네.
0: 특히 이제 2030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부터 계속 의견을 내온
1: 네.
0: 거니까 그런 이 의견이 굉장히 강했는데 반면 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어쨌든 권력을 회수한 게 지금의 여당과 집권 세력 아닙니까?
1: 네.
0: 그러면 이 비정상을 뭔가 정상화시킨 세력이다. 이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여당에 대해서.
1: 네.
0: 그래서 이 여당과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정상적인 세력이다. 이런 평가에 기반해서 정치 구도가 형성이 되어온 건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 여당의 흐름에 대해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여당도 좀 비정상적인 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유권자들이 일부가 하기 시작했다라는
1: 네.
0: 거고 특히 보수 언론을 비롯한 보수 세력 일반에서 뭐 여기서도 한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보안 사건 관련 문제 제기라든지
1: 네.
0: 그다음에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일어났던 온갖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잡음들, 네. 거의 뭐 난장판을 연상케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집권 세력 내외에서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0: 뭐가 좀 이상하다. 네. 이런 평가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구도가 굉장히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국민의 안전과 재산, 요 키워드인데 최근에 여기서 안 좋은 흐름이 강화됐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안전 문제라면 일단 이제 보안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게 치안 문제가 대표적인 건데 네.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안전과 재산의 문제 말고 고전적인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유권자 개개인이 다 자신의 이익과 처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치안 문제 같은 경우엔 이 우리의 직접적인 어떤 안전 문제를 떠올리게 하는 이슈지 않습니까?
1: 네.
0: 가령 보안 사건 문제가 이전까지는 검찰개혁 이슈로 이해가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이 보안 사건을 가지고 뭐 찬반 논의를 하고 또 보안 사건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 유권자들이 볼 때 뭐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나
1: 네.
0: 이런 걸로 뭐 말싸움을 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소위 장윤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장윤기 사건이 이렇게 막 이슈화된 이후로는
1: 네.
0: 이슈의 성격이 일부가 치안 이슈로 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보안 사건을 그냥 폐지할 경우에
1: 네.
0: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 이게 직접적인 어떤 이 경찰의 수사의 어떤 뭐 은폐라든가 뭐 축소 그 은폐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본격적으로 이제 일부 유권자들이 막 하기 시작했는데
1: 네.
0: 그럼에도 이 맥락이 충분히 반영이 뭐 됐는지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고 지금 법안이 처리된 영향이라든가 이런 건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김민하 평론가 설명 들으니까 사실 치안 문제는 우리나라는 치안이 좀 잘 돼 있다 해서 이 문제가 막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한 적이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윤기 사건으로 이거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일 아니야? 이런 문제로 좀 치안이 된 것 같긴 해요.
0: 특히 이제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네. 2015년에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는 요 치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크고
1: 네.
0: 치안 문제에 대한 경각심으로 일부 이제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이어져 왔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건데
1: 네.
0: 최근에 이제 그 여파가 어느 장면으로 좀 이어지느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 막 결합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1: 네.
0: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
1: 그쵸.
0: 않습니까?
1: 네.
0: 이 법안이 통과가 이미 됐고 형사소송법은 이미 정리가 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보안 사건 관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 한 사람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아니라
1: 네.
0: 아주 다수는 아니더라도 이런 여론이 이제 실체화된 측면이 있고
1: 네.
0: 특히 여성 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한 실체가 지금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1: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서범수 진종호 의원이 한 망언이 또 이번 주는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여기서 뭐 돌려차기 한번 뭐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1: 네.
0: 이게 토론 시작 전이었고 피해자가 없는 공간에서 한 얘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근데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얘기죠.
1: 네.
0: 즉 이 자리는 어쨌든 그게 주제가 뭐 보안 사건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피해자가 참석을 해서 이 사건과 같은 일을 다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정치권이 마련해 줄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얘기를 장난처럼 하고 있다는 거는 이 논의에 별로 진심이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분들을 징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징계 사안이라고
1: 네.
0: 봐요.
1: 네.
0: 당연한 건데 근데 또 징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한 어떤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느냐.
1: 네.
0: 그런 감수성을 갖고 있느냐. 아닌 것 같거든요.
1: 네.
0: 가령 박민영 당 미디어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김예지 의원이 이제 장애인이어서 장애인이라는 어떤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 처지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 공격하고
1: 네.
0: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런 감수성 가진 분들이 또 이분들에게 징계를 한다고 하고 뭐 문제라고 하고 이게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럴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야 이런 세력에게 내가 기대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법합니다. 물론 주체를 무소속 의원이 한 거지만
1: 네, 한동훈 의원이 했죠.
0: 결합한 거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합을 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생각할 법도 한데 주목할 거는 피해자는 또 빠르게 이 상황을 수습을 하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진종호 의원, 서범수 의원의 사과를 수용을 하고 나는 괜찮다. 손편지까지 막 공개를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리일까. 그러니까는 애초에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막 굉장히 진심으로 정말 이런 피해자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대응을 하리라고 아마 기대도 안 했을 겁니다.
1: 애초에.

0: 그렇죠. 네. 그런 기대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대와 별개로 이런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문제제기의 핵심, 이 보안 사건과 관련된 네.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피해자는.
1: 네.
0: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이 국민의힘의 어떤 뭐 개파 문제,
1: 맞아요.
0: 그다음에 뭐 여야 간의 어떤 정쟁의 문제 이런 걸로 비화되지를 않길 바라기 때문에 본인 얘기의 핵심을 살려가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1: 네.
0: 즉 치안 문제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랄까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이렇게 못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1: 그러니까 피해자는 지금 이것들이 또 정치적 공방으로 가면은 본질은 사라지고 또 그 주변 얘기들로 막 시끄러울 테니까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좀 어떻게든 공론화 하겠다, 이게 좀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진정성이 어떤 이 흐름에서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의 집권 세력이 상당히 이제 무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다소 앞서의 맥락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지금의 제1야당이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맥락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1: 네, 여기까지가 안전의 문제였다면 재산의 문제는 어떤 걸까요?
0: 요즘에 뭐 주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한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주식 얘기를 하면은 네. 많은 분들이
1: 네.
0: 내 돈 어디 갔느냐. 팔아야 돈이었던 것인데 고점에 팔았어야 됐는데 뭐 이런 얘기들.
1: 저희 이따 2부 경제 코너에서도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0: 네. 네,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1: 네.
0: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1: 많이 안 좋습니다. 네.
0: 현명한 판단 했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주식 이런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네. 이제 부동산입니다. 이 앞에도 좀 설명하셨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강화 흐름에 대한 전방위적인 반대 전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각 제도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뭐 일단 차치하고 정치적 네. 담론 차원에서만 오늘은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보수 진영이 만들어내는 담론의 파괴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뭐냐면 주된 공격이 세입자 불안 부분에 맞춰지고 있어요.
1: 아, 네네.
0: 보수 언론 쭉 보면은 다 헤드라인이 세입자입니다. 네. 세입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되겠다.
1: 네.
0: 집주인이. 또는 그냥 뭐 세부담을 어쨌든 낮추기 위해서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결국 세입자가 지금 있는 집에 실거주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질 텐데 네. 지금 정부의 방향대로 하면. 그러면 지금 있는 세입자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고 보면은 지금 서울 전월세 난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미 전월세 난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어려워요. 그럼 진퇴양난 아니냐. 세입자는 어떡하냐. 이
1: 네.
0: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지금 실제로 전월세 난이라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1: 네.
0: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이 전월세 난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담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1: 네.
0: 아, 집권 세력이 추진한 정책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의 재산 그리고 처지 이게 영향을 지금 받고 있구나.
1: 네.
0: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1: 네.
0: 지금 그러한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1: 지금 이제 보유세 강화를 하려다 보니까 당장 이제 전월세 난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생겨난다 이런 우려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부동산 뭐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이걸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 같아요.
0: 이미 뭐 굉장히 지금 뭐 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 구도를 짜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 네.
0: 그러니까 최근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서 인용된 뭐 인터넷에 나오는 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재밌습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잇자니 보유세,
1: 네.
0: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값 급등세. 이런 얘기를 뭐 쓴다는데
1: 네.
0: 진짜 쓰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신문에는 났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라임도 맞고
1: 네.
0: 굉장히 이제 리듬감 있는 얘기인데
1: 네.
0: 그러니까는 이게 세금 얘기잖아요. 결국
1: 네.
0: 내가 뭘 하려고 집과 관련해서 하려고 할 때마다 다 세금 매긴다. 다 세금 걷어간다. 이 얘기인데 근데 사실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살 때 취득세 내고 팔 때 양도세 내고 그다음에 갖고 있을 때 뭐 보유세 내는 건 뭐 당연한 거거든요.
1: 네.
0: 물려줄 때 증여세 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에 있는 인식이 뭐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당하다 이거잖아요.
1: 네, 반발이 있는 거, 조세 저항이 있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이런 인식 자체가 전제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보적인 인식이라고 한다면은 그래 내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 공동체를
1: 네.
0: 위해서 조금 내놔야겠다. 이게 진보적인 건데
1: 네.
0: 지금 요건 이제 보수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중도적인 보수층이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일 수 있었던 게 앞서 설명한 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좀

0: 이상한 것 같다.
1: 네.
0: 비정상적이다. 이런 인식이었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 부동산 문제는 세금에 대한 철학 문제로 지금 나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금에 대한 철학 문제는 사실 비정상과 정상의 구도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정상과 정상의 구도입니다. 좌우 논쟁의 구도예요.
1: 네.
0: 진보와 보수의 논쟁 구도예요. 이상한 사람과 안 이상한 사람의 논쟁이 아닙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호소용 계엄이다. 아니다, 내란이다. 이거는 이상한 사람과 안 이상한 사람의 논쟁이잖아요.
1: 그건 진짜 정상과 비정상과 지정상의 논쟁이었다면.
0: 그렇죠.
1: 네.
0: 근데 이거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느냐, 적게 걷어야 되느냐. 이거는 의견이 그냥 다른 문제거든요.
1: 이거는 각자의 철학이 또 담긴 문제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이 그전까지는 비정상이었던 이미지가 이 정권을 견제하는 다른 철학을 대변해야 되는 존재로서 뭔가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 지금 들어온 거예요. 국민의힘이
1: 네.
0: 별다른 노력을 안 했는데도
1: 네.
0: 이런 효과가 이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거죠.
1: 그렇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 여당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저는 세입자 대책부터 마련하고 이제 이게 진행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1: 네네.
0: 그래야 여기서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0: 세입자 얘기 자꾸 하지만 우리가 그럴 줄 알고 세입자 대책 이런 거 저런 거 다 만들어놨고 뭐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걱정이 없어집니다. 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1: 네.
0: 물론 이제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면 생기는 정치적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세입자 대책이라는 거를 정부가 막 이렇게 좀 내놓으면 집 주인들이 막 정치적으로 조직화돼요.
1: 그렇죠. 네.
0: 이거를 문재인 정권 때 똑같이 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걸 피하려고 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은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실거주 요건을 유연하게 보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다시 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요 관련된 걱정의 수위를 좀 낮추려고 한 거죠. 이러면 이제 양쪽에서 비난받죠. 진보의 경우에는 아니 말은 세게 해놓고 왜 손방망이로 가느냐 이럴 것이고 보수의 경우에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세금을 매긴다는 거 아니냐
1: 네.
0: 이렇게 갈 것이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세입자 대책이 먼저 나오는 게 옳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1: 네.
0: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1: 네.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이번에선 이제 국회에서도 조금 보완책이 마련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뭐 점검회의 했다고 하는데 이 공급 논의에 좀 집중하는 모양새예요.
0: 그동안 이제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세 얘기하고 뭐 대출 얘기하고 이러면은 아니 공급을 얘기해야지 왜 그런 얘기만 하느냐.
1: 네네.
0: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반론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에 신경 쓰고 전력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건데
1: 네.
0: 그냥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지금 공급 얘기를 하는 지역이
1: 네.
0: 사실 과거 정부 때부터 논의가 됐던 지역들입니다.
1: 용산 이런데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이제 주민 반발이라든가 현실적 문제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는 그걸 다 뚫을 수 있는 새로운 카드, 묘수를 딱 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있을까?
1: 쉽지 않죠.
0: 그렇죠.
1: 네.
0: 쉽지 않지만 해낼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의구심이 아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오세훈 시장하고 지금 견해차가 있잖아요.
1: 네.
0: 그린벨트 문제, 그다음에 용산 용산 공원 문제 등등 해가지고 이런 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건 정치적 구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이 갈 것이냐. 그건 또 장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 네.
0: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다른 이슈에서라도 좀 유능함을 발휘하면서 이 전반적인 구도를 바꾸려는 노력들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다른 이슈 얘기하니까 앞서 주식 얘기도 했지만 연초는 또 주식이 괜찮다 보니까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 주식시장도 안 좋으니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다른 이슈라면 또 어떤 것들을 좀 다뤄야 될까요?
0: 주식의 경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이 ISA 계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뭔가 이제 손질할 것 같은 얘기인데 앞에
1: 네.
0: 설명해 주신 내용이 그런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겠지만 드라마틱한 영향은 아닐 것 같고 최근에 폭염 이슈 같은 경우에
1: 네.
0: 이런 거에서 이제 유능함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외부에서 일해야만 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 지금도 물론 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작업 중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제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잘못하면 열사병이나
1: 네.
0: 이런 영향 때문에 온열질환 때문에 건강에 큰 영향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게 법 제도적으로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농민들의 경우에는 이제 온열질환에 많이 지금 고령층 농민들이 피해가 많은데 쉼터나 이런 게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동식 쉼터라는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의 문재인 정권 때처럼 이 집권 세력이 이상하기 때문에 야당에 기대가지고 집권 세력을 혼내주고 집권 세력을 바꿔야겠다라는 서사가 강화돼서
1: 네.
0: 그거에 이제 무력 무기력하게 대응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0: 함정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가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집권 세력의 유능함이 얼마나 증명이 되느냐, 이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 정치권은 저쪽이 못하면 우리가 산다, 이런 인식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말씀대로 이 유능함으로 승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0: 그렇습니다.
1: 드네요. 김민하 평론가는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의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낮 기온이 조금 낮았습니다. 반면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과 강원 산간, 일부 경남 지역과 제주도 산간 지역은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이 더 이어지겠는데요. 이미 강릉에는 8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동해안과 산간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3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부산과 울산, 제주도 산간 지역도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고 내일도 무더운 날씨 속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보세요.
2: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0: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9: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9: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0: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9: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9: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 저녁 최고의 선택.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주말엔 C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레이디즈 앤 젠틀맨,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부가킹즈와 윤도현이 부른 여행길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가 휴가 피크인 것 같아요. 지금 도로에서 이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휴가 다녀오는 분들, 가시는 분들 운전 조심, 또 비 조심하시고요. 또 더위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앞서 이제 저희가 부동산 얘기도 하고 또 보안수사권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진호 님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권에서도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은 집 사는 걸

0: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의견과 함께 앞서 오늘 더운데 산에 다녀왔다. 산속은 의외로 덜 더웠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9910번 쓰시는 분, 주말에 CBS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여기는 서수원인데 오늘 낮 기온 35도였는데 한쪽 하늘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지금 기온은 29도입니다. 바람이 제법 시원하게 불고 있어서 입추가 지났으면 실감하게 하네요. 이런 의견도 있는가 하면 또 천생연분님은 얼마 전 입추였는데 입추 뜻이 요즘 뭔지 아세요? 하면서 요즘은 입담으로 추워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라고 합니다. 입추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좀 덥긴 하죠. 네, 그러면서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또 신청곡 주셨고요. 그리고 세종 001007번 쓰시는 분은 세종시는 소나기가 한 차례 싹 하고 지나갔습니다. 바람도 불고 날씨가 정말 시원해졌어요. 이런 날씨만 해도 여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가 한번 지나간 지역들은 좀 확실히 시원해졌나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또 중간중간 계속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주말엔 경제 이어갑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주말엔 경제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네,
4: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4,214였는데 올해 6월에 9,385, 이게 믿겨진 숫자인가 하긴 했었는데 지난달 코스피 지수 하락률이 무려 22%. 제가 웃지만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하락도 지금 충격적인 상황인데, 근데 또 반면에 미국은 상황이 좋아요. S&P 500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왜 우리 증시만 이렇게 좀 폭락과 조정을 거듭하고 있는 걸까요?
5: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상반기에 좋았던 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뭐 코스피 시총이 한때 60%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좋으면 당연히 지수도 급등하는데, 이제 미국도 마이크론도 있고 일본도 키옥시아라는 대표적인 메모리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이 회사들의 시총 비중은 뭐 5%를 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 네, 근데 우리는 60%고.
4: 우리가 진짜 비중이 크네요.
5: 비중이 너무 압도적으로 크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상반기에 10% 오를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배 오른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샌디스크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들이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업종, 이제 시총은 아니다 보니까.
4: 5% 정도니까.
5: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8월 들어와서는 미국이 지금 신고가 내면서 사상 최고가인데 지금 간호업 기업들 보면 흔히 M7이라고 그러죠. 뭐 지금 아마존, 구글, 또 최근에 엔비디아, 뭐 애플도 강했고 이런 기업들이 강한 반면에 마이크론이라든가

0: 또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관련주는 지금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해요.
1: 네.
0: 힘들이 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시총 비중이 우리보단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M7이 가면서 신고가.
1: 네.
0: 한국은 지금 최근에 삼성자이닉스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만 이 섹터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1: 네.
0: 전 세계적으로 좀 메모

0: 한 부분 이것까지 좀 겹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마이크론 소프트나 이런 데 봐도 다 조금 상황이 안 좋은데 네. 여기 미국 같은 건 비중이 뭐 5% 정도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60%라 그러면 이 저번에도 저희가 쏠림 현상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이 쏠림이 결국 이 그 지수를 맞아요, 급락하게 맞아요. 만들게 예. 한 거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저 궁금한 게 어쨌든 이제 미국은 이제 증시도 오른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잖아요.
0: 네네.
1: 그럼 다시 아 역시 한국 주식은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0: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기업들이 주주환원에 좀 인색한 거.
1: 아.
0: 미국 기업들은 돈을 벌면 네. 항상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하고 배당을 많이 줍니다.
1: 네.
0: 그런 것들을 늘 발표를 잘하는데 한국은 기존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그 회사가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보다는
1: 네.
0: 일단 좀 이제 사내 유보한다 그러죠.
1: 아.
0: 돈을 이렇게
1: 네.
0: 좀 아껴놓고.
1: 쌓아두죠. 네. 네.
0: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그래도 작년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좀 해가지고
1: 네.
0: 좀 이제 밸류업을 일단 시행을 했죠. 그래서 세 가지 상법을 좀 개정을 했고
1: 네.
0: 그런 부분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된 건 사실인데 이번에도 좀 아쉬웠던 게 이번 주에 그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이제 화가 좀 많이 나셨어요.
1: 네.
0: 왜냐하면 아니 마이크론 경쟁사죠 미국에
1: 네.
0: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올해 연말에 그러니까 잉여 현금으로 이제 설비 투자하고 남은 현금을
1: 네.
0: 주주들한테 100% 다 돌려드리겠다. 확실하게 어떤 숫자랑 날짜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SK하이닉스는 주주환원이 빗발치는데도 좀 두루뭉실해요. 검토하겠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얼마를 하겠다를 원하는 건데 이게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의 차이죠, 사실. 한국 이게
1: 네.
0: 코리아가 우리나라가 좀 미국보다 싸게 거래되는.
1: 네.
0: 근데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하이닉스가
1: 네.
0: 발표는 했어요. 3분기 중에 이제 발표하겠다. 시장은 좀 걱정했던 게 이제 연말에 할까 봐 또 좀
1: 아.
0: 그런 걸 걱정했는데
1: 네.
0: 어쨌든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중엔 하겠죠. 3분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주주환원에 대해서 안 한다가 아니라
1: 네.
0: 뭔가 좀 이런 커뮤니케이션 있죠. 소통이 조금 아직은 좀 서투른 거 아닌가. 이게
1: 네.
0: 아직 디스카운트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항상 할인받는 건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애플, 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독점 기업입니다.
1: 네.
0: 사이클이 별로 없어요. 그냥 돈 벌면 내년에도 꾸준히 벌 것 같고
1: 네.
0: 되게 안정적으로 독점 기업으로서 돈을 잘 버는데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벌 때 많이 버는데
1: 네.
0: 갑자기 사이클이 꺾이면 적자로 가요.
1: 아.
0: 그러니까 이걸 흔히 사이클 산업이라고 그러죠.
1: 네, 네.
0: 좋을 때 왕창 벌다가
1: 네.
0: 갑자기 적자 보고 이러면 할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1: 네.
0: 이게 왜냐하면 이익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는 좀 뭔가 큰 변화는 생기고 있거든요.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 이 사이클을 이제 완화시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는데 장기 계약을 맺으면 그 폭락하더라도 가격을 이제 위에서 묶어놓으니까
1: 네.
0: 이 이익률이 유지가 되거든요. 이걸 이제 지금 처음 하고 있어요.
1: 아.
0: 근데 이제 이걸 하지만 아직 하락 사이클이 오질 않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 몰라요.
1: 아.
0: 이게 도대체 이제 사이클이 바뀐 건가
1: 네.
0: 없는 건가를 당장은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이클이 과거에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1: 네.
0: 한국은 여전히 뭐 사이클 국가 아니냐
1: 아.
0: 막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그 사이클에 대한 좀 약간의 그 뭐 여전히 좀 이제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1: 네.
0: 한국 증시를 이제 미국보다는 좀 싸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변동성을 또 키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국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데 근데 분명한 건 과거랑은 달라진 건 사실이거든요.
1: 네.
0: 상법도 개정했고 커뮤니케이션 좀 아쉽지만 안 한다고 한 건 아니고
1: 네.
0: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기 계약이 맺어진 게 이익률을 유지하는 게 확인만 되면 이제 사이클이 점점 진폭이 얕아져요.
1: 네.
0: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밸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만 그렇게 가는 길에 여러 좀 여전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1: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반도체 업 업황을 사이클인 업황이라고 지금
0: 네,
1: 잘 되면
0: 맞아요.
1: 언젠가 침체 올 거다 이게 경험적으로 알고
0: 맞습니다.
1: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은 장기 공급 상황으로 지금 전환되고 네.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맞아요. 불신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 이렇게 흔들리면은 더 불안 심리가 커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0: 거기다 이제 주가까지 뭐 두 배, 세 배 올린다 보니까 네.

0: 가격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자연스럽게 해보자면 지금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냈는데도 지금 주가가 급락한 건데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AI 피크아웃이냐 과도한 공포냐 또 최근에 뭐 저렴한 AI도 나오고 하다 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0: 근데 AI를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안 쓰시는 분이 훨씬 많고 아직 네. 뭐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도 매일 쓰고 있지만 AI랑 예전에 AI랑 그냥 대화 정도 했는데 네. 요즘엔 이제 저도 일을 많이 시키거든요. 아. 그게 이제 AI 에이전트라 그러죠.
1: 네.
0: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날씨 어때요? 이런 물음보다
1: 네.
0: 내 엑셀 들어가서 저기 한번 숫자 집어넣어서 그 그래프 좀 그려봐라.
1: 네.
0: 요거는 사실은 그 사용량이 완전 다르잖아요. 레벨 자체가.
1: 네.
0: 그러면 메모리 사용량이 훨씬 많아지는데 그런 이제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네.
0: 지금 이거 AI를 이제 거품이다. 이제 꼭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초기 단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1: 네,
0: 다만
1: 네.
0: 주가가 이제 워낙 오르다 보니까
1: 그쵸.
0: 이런 이제 AI 픽아웃, AI 논란들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거 보셨겠지만
1: 네.
0: 미국 빅테크들이 정말 너무 좋은 실적을 냈고 그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여전히 투자 많이 하겠습니다.
1: 네.
0: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빚까지 내서 하겠다고 하니까
1: 네.
0: 그걸 좀 걱정하는 뭐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1: 네.
0: 이들은 이게 돈이 되니까 빚을 내면서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과도한 공포 아닌가. 근데 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런 과도한 공포나 어쨌든 이제 심리 자체가 밑으로 좀 꺾이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그거였죠. 레버리지. 빚을 내서
1: 네.
0: 투자한 자금들이 사실 이거 한국만 많은 게 아니에요. 미국도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마이콘이라든가
1: 네.
0: 그 많이 올랐던 미국의 AI 관련주들 있죠. 반도체.
1: 네.
0: 여기 개인 투자들의 비투가 되게 많았대요.
1: 아.
0: 미국도. 그게 7월 말에
1: 네.
0: 우리도 7월 말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7월 마지막 주에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걸린 적 있잖아요.
1: 네, 네.
0: 지수가 우리 8%가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1: 네.
0: 근데 미국도 똑같았대요. 미국이 서킷 브레이커 걸리진 않죠.
1: 네.
0: 거기는 마이크론의 시총이 작으니까. 근데 그 주에 그 리테일 고객 한마디로 개인 투자들의 그 매도가 역대급으로
1: 네.
0: 쏟아져 버렸대요. 이 반도체 쪽에서.
1: 네.
0: 그게 이제 우리 한국과도 연동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1: 네.
0: 높으니까 지수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쨌든 공통된 현상이었다.
1: 네.
0: 결국에는 쏠림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좋았던 그 위로 가는 그런 쏠림이
1: 네.
0: 결국 그게 영원히 지속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반도체에 대한 의심 이런
1: 네.
0: 게 이제 확산되면서 밑으로 꺾이면서 비청산이 일어나면서
1: 네.
0: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다. 그래서 AI 피크아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수급적인 이슈로 이런 좀 하락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피크아웃은 아니다.
0: 네.
1: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0: 네.
1: 같고 이사님 최근 인터뷰에서 코스피 폭락을 일단락됐다. 이제 8월부터 회복장이 될 것이다. 삼전리스 고점 한참 남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0: 일단 이번 하락의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1: 네.
0: 이제 첫 번째가 의심이죠.
1: 의심.
0: 반도체. 그러니까
1: 네.
0: 아까 말씀하신 AI. 픽아웃 우려. 사실 되게 막연하죠. 빅테크가
1: 네.
0: 빚내서 투자하는 게 지속 가능하냐.
1: 네.
0: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거기다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사이클이다.
1: 네.
0: 공급은 늘 거고 수요는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고
1: 네.
0: 장기 공급 계약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장기 공급 계약을 하는 건 좋은데
1: 네.
0: 갑자기 수요가 없으면 저 장기 공급 계약했던 저 고객사가 취소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죠.
1: 네. 네.
0: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페널티를 적용해요. 미리 보증금 받아요.
1: 네,
0: 선수금이라서
1: 네.
0: 미리 받고
1: 네.
0: 그런 걸 하는데도 시장이 어쨌든 아직은 이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좀 믿질 않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런 의심들이 있었고 또 중국이 요새 뭐
1: 네.
0: 반도체 공격을 하잖아요.
1: 그쵸.
0: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폭된 상황에서 수급이 이제 반대로 가면서
1: 네.
0: 폭락했는데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원인을 알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답이 나오거든요.
1: 네.
0: 첫 번째로 반도체에 대한 그 의심은 이제 저는 완전히 해소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해소가 됐어요. 중국에 대한 부분도 중국은 아직도
1: 네.
0: 지금 우리를 따라오려면 최소 3에서 5년 정도 시차가 걸리고
1: 네.
0: 되게 좀 그 애플이 자존심이 상했던 게 뭐냐면 그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값이 네. 너무 오르니까

0: 중국 CXMT 걸 쓰겠다고 협박을 좀 했어요.
1: 그때 그래서 또 국내 주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0: 그럼 중국이 네. 그만큼 쫓아온 네. 건가?
1: 그쵸.
0: 근데 알고 봤더니 중국이 기술력이 없다가는 아닌데 아. 아직은 기술력 차이는 있죠 물론. 네. 근데 이제 중국마저도 뭐라고 했냐면 애플의 그 물량 좀 달라고 했던 걸 네. 거절해버렸대요.
1: 어, 거절한 이유는요? 네,
0: 애플에 줄 물량이 없대요 지금. 어. 자기네 나라에 그 네. 화웨이 있죠. 화웨이나 자국 반도체 주기도 좀 빠듯해졌겠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쨌든 우리가 무서운 건 애플에 들어가고 네. 미국에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우리랑 경쟁을 하잖아요.
1: 그렇죠. 시장을
0: 중국 그렇게. 내에서 쓰는 건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주된 시장은 미국이니까 미국과 유럽으로 가면 무섭거든요.
1: 근데 중국 내에서 어쨌든 한다고 해도 기술이 그만큼 따라오면 또 그건 위협이잖아요.
0: 그렇죠. 그런 위협은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들어가는 그 사용처가 지금의 수요는 네. 데이터 센터거든요. 근데 애플 아이폰이나 이런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는 네. 저가형 제품은 이들도 만들어요. 네, 만들고 네. 근데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거 지금 이쪽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1: 아.
0: 데이터 센터 물량 대기도 빠듯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CXMT가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으면 이건 좀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쉽지 않다고
1: 아직은
0: 합니다.
1: 그 네,
0: 아직까지
1: 아니다.
0: 그 기술력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약간 과장됐는데 네. 그런 것들도 어쨌든 이번에 좀 밝혀졌고
1: 네.
0: 또 거기다가 빅테크는 오히려 더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 공급 계약 늘고 있고
1: 네.
0: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좋고
1: 아.
0: 다 확인됐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극도로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의심들이 대부분 해소는 됐어요.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이 신용 매매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1: 네.
0: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주가 급락의 원인인데
1: 네.
0: 지금 8월 들어와서 이게 보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 10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1: 아,
0: 돈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실제.
1: 대책 이후로 그렇게 네. 되는가요? 네.
0: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레버리지 B2도 많이 청산이 됐고
1: 미국의
0: 유명한 헤지 펀드도
1: 네.
0: 빈 4배 내 가지고 투자하다가
1: 네.
0: 하이닉스도 투자를 했었는데 거기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거의 돈을 다 까먹었대요.
1: 네.
0: 70조 벌었다가 몇 조 안 남기고
1: 네.
0: 그래서 막판에 이제 이 펀드를 넘겨버린 거죠.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급한 매물이 다 청산된 거예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것보다 뭐 바로 V자나 오롭더라도
1: 네.
0: 회복은 좀 시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근거입니다.
1: 그러니까 급락을 할 만한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냉정하게 조금 지나서 보니까
0: 네.
1: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들은
0: 맞습니다.
1: 아니다. 이제부터는 네. 좀 침착하게 이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그럼 이제 고점에 물려서 뭐 앞서도 뭐 씁쓸하다 이런 얘기를
0: 네.
1: 했는데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많아요. 이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물타기라고 하죠. 이렇게 좀 단가를 낮춰야 될지 고민이 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이게 그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1: 네.
0: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빌려서 한 건지를 먼저 이걸 보셔야 돼요.
1: 네.
0: 빌린 돈이면 빨리 정리를 해야죠.
1: 네.
0: 올라오는 대로
1: 아.
0: 회복하는 대로. 왜냐하면
1: 네.
0: B2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 갚아야 되잖아요.
1: 네, 네.
0: 어떤 특정 날짜. 내가 만약에 지금 뭐 혹시 뭐 나이가 30세인데 내 여유 자금으로 했으면 50세, 60세까지 가져가도 뭐 상관 없는 건데
1: 네.
0: 빚은 어쨌든 뭐 신용 대출을 받건 증권사에 빌리건 3개월에서 1년 안에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1: 네.
0: 그래서 빌린 돈이라면 일단 좀 오르는 구간에서 빨리 정리하자.
1: 네.
0: 그리고 좀 시간과 상관없이 좀 여유 있는 돈이라면
1: 네.
0: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0: 지금 지수 자체는 워낙 싸고 아까
1: 네.
0: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악재들 다 반영됐고
1: 네.
0: 신용 물량도 많이 청산됐으니까 약간의 회복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급한 자금이 아니면 좀 버티시면 되고 또 아니면 내가 월급 받아서 아니면 여유가 있다면 주가는 어쨌든 지금 싸진 건 맞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다면 주식수를 늘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100주 갖고 있으면 뭐 102주 이렇게 늘려가 이게 쌀 때 늘리면
1: 네.
0: 좋잖아요. 장기로 한다면.
1: 네. 근데 사람 심리가
0: 그게 안 되죠.
1: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떨어질 땐 안 쳐다보게 되고 오를
0: 네.
1: 때 이제 쳐다보게 되는 것 같은데
0: 네.
1: 네, 빚을 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0: 네.
1: 된다. 빚 내신 분들은 조금 오를 때 좀 처분을 하시는 게 좋다.
0: 네.
1: 근데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사실 아까 9000 바라보고 9000
0: 네.
1: 이제 찍으면서 아,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시장 괜찮구나 이랬는데 지금 이제 6000대로
0: 맞아요.
1: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 9000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랑 또 어떤 증권사는 12,000까지 예측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해요.
0: 그 골드만삭스에서
1: 네.
0: 이제 12,000 간다고 8월 4일 날 보고서를 냈어요.
1: 네.
0: 저도 이제 봤는데 거기 이제 대세 하락 아니다.

0: 아, 그러니까 하락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랑 똑같아요. 변동성. 그 단일종목 레버리지 TF나 이런 것 때문에 위한 거다. 지금 올해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올해 320% 증가하고요. 내년에 35%, 내후년에 20% 증가한다. 이게 뭐죠?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여전히 싸기 때문에 12,000 가는 거뭐 불가능하진 않다. 근데 이제 그 이분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 12,000원이라는 건 12개월이에요. 1년이니까. 그래서 그 9,000 우리가 이제 전고점이 9,100 정도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가는 거는 문제 없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12,000 가는 거는 바로 갈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그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 전고점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실적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예상한 대로만 나와준다면 저도 뭐 충분히 전고점까지 회복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전고점 회복하는데?
0: 아니 또갈 때는 금방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관건은 그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는 그거예요. 좀 빨리 가려면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빨리 발표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뭐 얼마 정도의 금액을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주고 어떤 날짜에 할지. 지금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뭔가 되게 좀 말을요 두루뭉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언제 얼마를 하겠다는 얘기가 잘안 나와요. 근데 시장이 원하는 거는 그런 불확실성이 아니라 하겠다가 아니라 그 소통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근데 마이크론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일단 8월이나 9월에 발표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다면 분명히 시장이 또 바라보는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니까 저는 빨리 회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주환원에 대한 발표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주주환원 정책, 확실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놔야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주말엔 경제 지금까지 LS증권 염승환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FI 데이비드의 픽업 더폰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지금 우리와 다른 듯 닮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선사 평행이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8월 방학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아유. 저희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 이 조선사 평행이론이 청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코너예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무더위를 싹 날려줄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1: 예. 남량 특집입니다.
0: 남량 특집.
1: 예. 네, 남은 받아들이다. 네. 량은 서늘함이죠. 그래서 서늘한 기운을 받아들여 더위를 식힌다는 거. 그러면은 항상 이제 나오는 게 옛날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
0: 옛날에 남량 특집 진짜 많았는데.
1: 그렇죠. 그렇죠. 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무서웠어요. 연못 안에는 저녁이신 문 열면 저승사자. 네. 항상 그 까만 옷에 까만 그 갓 쓰고 입술만 빨갛게 칠하는 거.
0: 얼굴 허옇고.
1: 그렇죠. 네. 꿈에서 나올 것 같지나
0: 무서웠어요 어릴 그렇죠. 때 보면서 네.
1: 근데 그런 공포 영화는 이제 그 사실 여러 가지 유령 이야기도 많이 전합니다만 네.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역시 사람입니다.
0: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
1: 그렇죠. 네. 그래서 남량 특집이지만 네. 이제 조선 시대 때 있었던 범죄 사건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학수사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0: 이 얘기 듣고 예전에 어떤 이런 과학수사 관련한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다뤘던.
1: 예,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네. 아주 먼 옛날서부터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000년 전 아니 기원전 100년 전 그 진시황 시대 때 네. 그때 무덤에서 발견된 주간이 있거든요. 네. 대나무 종인데 여기에도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과학 수사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만약 도둑이라든가 특히 살인사건 네. 이게 자살이냐 아니면 살해냐 그걸 알아내기 위한 기술은 정말 수천 년간 축적되어 왔습니다.
0: 예전부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판단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네요.
1: 그렇습니다.
0: 조선시대에도 그런 과학수사가 가능했던 거겠네요.
1: 그렇죠. 네.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근데 네. 이게 자연사가 아니라 혹시 누구한테 사고사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게 자살인지 아닌지 뭔가 수상하다. 네. 그러면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지방의 관리들이 와요. 직접 파견돼서 와서 네. 시체를 검험하게 돼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지방 관리라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이제 과거 시험 붙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인에 가깝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들 위한 매뉴얼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검시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네. 오작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행해서 네. 검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0: 아, 이 사람들은 관료는 아닌 거네요.
1: 관리이긴 하지만 네. 정말 시체를 검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 보통 그냥 검사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달아 해요. 그래서 맨 처음 하는 것은 초검. 그래서 네. 시신이 발견된 그 장소에 해당 관리들 그러니까 수령이 담당하고 네. 이제 복검은 두 번째 검사는 이웃고을에 수령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이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익관계가 얽혀있고 뇌물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0: 아니, 이 당시에도 이렇게 견제를 했네요.
1: 당연하죠. 굉장히 치밀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검사하는 게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관아에 가서 검사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0: 네.
1: 그런데 그리고 또 이 항상 이때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혐의자 관련자들 전부 데려와서 이제 신문을 하고 이 사람들의 말이 만약에 참말이거나 그런 말 하면은 대체로 맞는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신문할 때마다 말이 달라져요. 거짓말이란 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설령 나중에 사람들끼리 입을 맞춘다 그렇죠. 하더라도 네. 이걸 한 번 신문할 때마다 그래 졌거든요. 그럼 너 왜 첫 번째 얘기할 때랑 두 번째 얘기할 때 말이 왜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수사망을 좁혀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 과학수사가 나름 있는 편이긴 했지만 네. 그래도 잡기 어려운 건 이제 지금도 있죠. 연쇄살인마라든가 아니면 그 정말 사이코패스처럼 이제 네네. 감정을 느끼려고 쾌락살인마. 그런 경우에는 그 잡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들기는 해요.
0: 생각보다 그 수사 체계가 굉장히 치밀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 예.
0: 예전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좀 억울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아까 얘기한 진시황 시대 때 그걸 보면은 이

0: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누가 속옷을 훔쳐간 사건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거는 집 크기, 마당에 안에 있는 거 훔쳐갔는데 집 마당 크기를 서술하고 눈 위에 발자국이 나 있었는데 이 발자국의 깊이랑
1: 네.
0: 어떻게 가서 어디로 간지 그런 것까지 전부 적어놨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런 검시 문서가
1: 네.
0: 완벽하게 남아있고 요약본만 남아있지만 그 당시 정말 각 잡고 그 과학 수사를 했으면은
1: 네.
0: 그 치밀하게 검사했으면은 웬만한 거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이고요. 실제로 이걸 검사할 때 쓰이는 그 기본 바이블
1: 네.
0: 교재가 있습니다. 이제 무언록이라고 돼 있는데 예,
1: 무언록이요. 네.
0: 원통함이 없게 한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사실 살해당했지만 자살로 꾸며진 사람들의 내막을 밝혀내서 이 사람의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게 그 원나라 때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1: 네.
0: 이 이미 그 전서부터 있던 걸 전부 정리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번역해 온게또 세종대왕입니다.
1: 네.
0: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그리고 또 이제 설명서를 달아요. 이게 신주 무언록에서 주석을 탄 무언록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1: 네.
0: 이게 또 계속 지나면 더 이제 추가될 게 생기니까 영조 때는 이제 중수 무언록 증보판이 나오고
1: 네.
0: 심지어 이제 한글로까지 풀이해서 중수 무언록 언해본이 나옵니다. 즉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 책을 보고 이제 이게 그 살해인지 아니면
1: 네.
0: 자살인지 그런 걸 어느 정도 볼수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이런 걸딱 보고서 모아놓은 다음에 이 정혜경의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이제 또 정리해서 흠흠신서라는 책도 만들었습니다.
1: 아니, 근데 이 무언록이라는 책 자체가 주는 이름이 원통함이 없도록 한다는 것
0: 예.
1: 자체가 그러니까 백성들을 엄청 배려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도 사실 수사 과정에서도 억울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0: 그렇죠.
1: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옛날 조선시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배려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왜냐하면 정말
1: 네.
0: 사건 기록들 보면 세세한 것들 보면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 진짜 많아요. 특히 이렇게 남편에게 맞아 죽은 부인들이 많은지
1: 옛날에
0: 너무
1: 네.
0: 많아서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1: 네. 그럼 오늘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0: 역시 가장 유명한 걸로 해야 되죠.
1: 네.
0: 장화홍련 사건.
1: 장화홍련 이거는 우리 너무 익숙한
0: 그렇죠.
1: 얘기잖아요.
0: 동화책인데요.
1: 네.
0: 사실은 동화책으로도 나오고 옛날 민담으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왔지만
1: 네.
0: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1: 아,
0: 거기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1: 실제 있었던
0: 예,
1: 일이에요?
0: 1556년 그 평안도
1: 네.
0: 철산 지역에서 그 좌수벼슬하고 있는 배무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처 장씨에게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1: 네.
0: 근데 이거는 장화홍련 소설에도 나온 건데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결혼하면서 땅을 굉장히 많이 가져온 거예요,
1: 첫
0: 재산을.
1: 번째 부인이,
0: 예.
1: 네.
0: 그래서 이 장화홍련을 태어나서 이 집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을 줄여요.
1: 네.
0: 허씨 부인인데
1: 네.
0: 이 허씨 부인이 아들을 셋인가 낳습니다. 그렇긴 한데 돈이 많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재산이 원칙적으로는 전부 전처의 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화와 홍련에게만 계승권이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장화홍련이 시집 가게 되면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1: 아.
0: 그런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자니 배가 아픈 게
1: 네.
0: 이제 부인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그래요.
1: 친정
0: 예,
1: 아버지까지.
0: 예.
1: 네.
0: 그래서 이제 후처가 그 닭, 이거는 소설에도 나오죠.
1: 네.
0: 쥐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게 그 장화가 낙태를 했다. 얘가 품생이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1: 네.
0: 그래서 장화홍련이 이제 그러면은 화나서 이제 외갓댁에 가겠다 하고 나섰는데
1: 네.
0: 그거를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아버지하고 강에 빠뜨려서 죽입니다. 호수에 빠뜨려서 죽입니다.
1: 네.
0: 그 사실을 알고 둘째 딸인 홍련도 비탄에 빠져가지고 이제 목숨을 끊어요.
1: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0: 네네.
1: 거죠.
0: 실제
1: 네.
0: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들은 딸이 품행이 나빠서 그래서 자살했습니다라고 알렸는데 당시 철산 부사였던 전동우라는 사람이
1: 네.
0: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검사해보겠다.
1: 네.
0: 그러면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막 장례를 하려고 하는 걸 이제 관을 열고 검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1: 네.
0: 당연히 범인들은 반대합니다. 아, 양반의 아가씨고 죽었는데
1: 네.
0: 무슨 검시냐 안
1: 네.
0: 하겠다라고 하는데 전 부사니까 하겠다 해서 관을 열고
1: 네.
0: 이제 검시를 하는데
1: 네.
0: 보니까 우선 그 여기에 시신에 나오는데 시신에 익사한 시신은 이제 가슴을 눌러보면은
1: 네.
0: 보글보글 거품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익사한 거는 맞고
1: 네.
0: 그다음에 독살되었나 그거 검사해보니까 독살은 아니고
1: 어.

0: 그런데 옷을 딱 풀어보니까 허리띠에
1: 네.
0: 은자가 은양을 굉장히 많이 달고 있었던 거예요.
1: 아우.
0: 네, 만약에 얘가 수치스러워거나 자살 그래서 괴로워서 자살할 거면은 네. 은을 가지고 자살하진 않죠.
1: 어, 그쵸.
0: 그래서 이건 뭔가 수상하다.
1: 어.
0: 분명히 얘는 돈을 많이 가지고
1: 네.
0: 외갓집이나 다른데 잘 살려고 간 거지 죽으려고 간 아니다라고
1: 네.
0: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낙태한다라는 걸 검사해 보니까 이거 사실은 쥐였다라는 것까지 밝혀내게 된 거죠.
1: 어, 근데 되게 구체적이네요. 익사인지 아니면은 이제 타살인지 이런
0: 예,
1: 것들이
0: 예.
1: 이제 시체 뭐 이렇게 아까 뭐 가슴을 눌러서 예, 이런 예. 걸 확인했다든지 이런 것들.
0: 그렇죠.
1: 어, 근데 이 철산부사 전동을 이 사람 예. 진정이 대단하네요.
0: 예,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1: 네.
0: 사람이 이 장화 홍련 사건뿐만이 아니라 훗날에 이제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정치 잘하고 그 유명한 이순신이 했던 삼도도 통제사 있잖아요.
1: 네.
0: 그것까지도 맡아봤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인데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그래서 사실은 얘는 자살한 게 아니다라고
1: 네.
0: 밝혀낸 거죠.
1: 어.
0: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그 계모하고 계모 허 씨랑 아버지를 이제 신문을 해서
1: 네.
0: 사실은 우리가 딸을 죽였습니다.
1: 어.
0: 라는 그런 얘기까지
1: 받아낸 거예요.
0: 네, 자백을 네. 받아낸
1: 어.
0: 거죠.
1: 근데 이제 시대극을 보면은 임금이 음식 맛보기 전에 이제 독이
0: 예, 예,
1: 들어있는지
0: 예.
1: 이런 거 이제 확인한 기미상궁이 있잖아요.
0: 그쵸, 유명하죠.
1: 근데 이 무한록에도 독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요?
0: 예, 아무래도 옛날에 쓰던 독약 중에 가장 많이 쓰던 게 역시 비소입니다.
1: 네.
0: 근데 비소가 은하고 만나면 이제 검푸른색으로 변하거든요.
1: 아, 네, 네.
0: 그래서 실제로 그 오작인들의 검은 방법에 있어요. 죽은 시체가 있으면 목을 열어서 인후에다가 이 은비녀를 꽂아놓고 조금 있다가 꺼내가지고
1: 네.
0: 이 색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1: 네.
0: 있다. 근데 비소가 아닌 독은 또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쓰는 방법은 쌀알 같은 것을 죽은 사람 입에다 채워 넣는다고
1: 쌀알이요?
0: 예.
1: 네.
0: 한동안 있은 다음에 그 쌀알을 꺼내서 닭들한테 줍니다.
1: 아, 닭에?
0: 예.
1: 예.
0: 그래서 닭들이 죽으면 독이 있는 거고 독이 없지 안 죽으면 독이 없는 건데 그 문제는
1: 네.
0: 이게 그 나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1: 네.
0: 독이 좀 천천히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 죽은 사람 시체에 넣던 쌀알을 줘서 닭들이 먹고 괜찮네 닭이 없나 봐 독이 없나 봐 하고 그 자리에서 닭을 잡아서 요리를 했다가
1: 네.
0: 사실은 독이 있어서 탈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후로 그 영조 때 그 닭
1: 네.
0: 처리 좀 잘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 네, 그 당시에는 크게 뭐 의심 안 하고 닭이 아직 괜찮으니까 먹어도
0: 예.
1: 되겠지 이 귀한 닭인데
0: 그쵸.
1: 하고서는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정말 이렇게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다고는 좀 모르지만
1: 네.
0: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 큰일이 나는 게 이제 이렇게 닭 독이라든가
1: 네.
0: 또 하나 제일 위험한 게 복어간.
1: 복어간이요?
0: 예.
1: 네.
0: 복어 그 내장 같은 거가 버린 거 사람들이 주워 먹었다가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죽는 일도 많고 그랬어요.
1: 네.
0: 이렇게.
1: 네, 아니 시원한 가을님이 조선시대에도 과학수사를 토대로 빈틈없이 수사를 했다니 놀라운 선조들의 지혜군요. 그런데 지금 조선시대 보다 못한 수사체계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 뭐 이런 의견 주셨고요.
0: 네.
1: 네, 0702번 쓰시는 분도 유명한 분들 역시 여기저기 다 나오시네요. 아까 세종대왕이나
0: 예.
1: 정약용 얘기
0: 그쵸.
1: 듣고 이렇게 의견 주신 것 같아요.
0: 그쵸.
1: 근데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리고 사실
1: 네.
0: 제가 옛날 기록들을 보면은 이 장화 홍련만 하더라도 이제 그래도 이제 금방 달색결이 밝혀진 편인데
1: 네.
0: 가장 힘든 게 폐싸움 벌어졌을 때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여기에 맞아서 죽은 것 때문에 병이 죽은 건지 아니면 지병 때문에 죽은 건지 분간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맞은 흔적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1: 네.
0: 이게 사는 방법이 지게미나 이제 식초 같은 걸 섞어가지고 그걸 이 시신에다 바르고
1: 네.
0: 한 15분 정도 있으면 시체 부분이 좀 더 시커멓게 이제 변해서
1: 네.
0: 어디를 맞았는지가 좀 더 자세히 보이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건데 문제는 이 시신인데 옛날이잖아요.
1: 네.
0: 시신이 그 세 번, 네 번, 심지어 다섯 번까지 검음을 할 때가 있는데 오래되면
1: 부패하고
0: 부패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된 거였는데
1: 네.
0: 그래도 이것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사건들도 좀 있기는 해요.
1: 아무래도
0: 뭐
1: 지금처럼 과학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한 게
0: 예,
1: 아니라
0: 예.
1: 근데 그만큼이라도 했다는 것도
0: 그쵸.
1: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 그쵸.
1: 그런 것들은 다 구전으로 전해오고 아까 기록으로 전해오고 이런 것들에서 바탕이 되는 건가요?
0: 심리록이라고 해서
1: 네.
0: 일단 조선왕조 실록에서 그러니까 일단 정조 때
1: 네.
0: 정조가 쓴 일기가 일성록이라고 있거든요. 처음엔 자기가 쓰다가 나중엔 다른

0: 사람들이 시켰었는데 네. 일성록이나 승정원 일기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억울합니다. 얘는 네. 절대로 살인이 아니라 살해당한 겁니다. 라는 식으로 탄원을 하면은 네. 그 사건 내용을 전부 적어요. 그리고 이거를 왕이나 신하들이 의논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수사해봐라. 그리고 다시 한번 검사해봐라. 그래서 네. 암행어사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의 기록에 모든 그런 사건 기록들이 다 적혀 있고
1: 네.
0: 그리고 이걸 따로 모아서 심리록이나 아까 얘기한 흠흠신서나 그런 책을 또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의 기록이자 참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1: 네.
0: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얼마나 하고 그리고 미제 사건이라서 딱 보면 왠지 얘가 범인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찡하고 올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증거가 없어서 못 푸는 일들 그런 것들도 많고 그래요.
1: 그리고 또 소개해주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이게 정말 정말로 그 잔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이제 그 아니요 좀 어이없는 얘기예요. 최금희의 옥사라고 해서 정조 때 그 홍주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1: 네.
0: 이게 이엄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집에 딸이 이덕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이덕만이라는 딸이 네. 예뻐서 최금희가 납치해가지고
1: 네.
0: 그 겁탈하고 집에 숨겨뒀다고 해요. 처음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1: 딸 이름이 이덕만인 거죠?
0: 예, 덕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엄섬이 찾아가 우리 딸 내놔라 하고 하니까 최금섬이 이제 최금이가
1: 네.
0: 이웃사람하고 같이 이제 싸웁니다. 같이 이웃사람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싸우고
1: 네.
0: 그걸 말리려던 최금이 엄마도 머리를 맞아서 이게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1: 네.
0: 그렇게 해서 막 걷어차고 싸우다가 그 이엄섬 그러니까 그 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사흘
1: 네.
0: 만에. 그러니까 이 부인이
1: 네.
0: 저 나쁜 놈이 우리 딸도 잡아가고 남편도 죽였다
1: 네.
0: 라고 해서 이제 체포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검시를 하니까 이게 거둬차인 부인이 약간 부르고 약간 부었고
1: 네.
0: 약간 단단하다. 그러니까 아주 시퍼렇게 상처가 든 게 아니라
1: 네.
0: 약간이 세 번이 들어간 거예요.
1: 그러니까 약간.
0: 네. 이게 쭉쭉쭉 올라가서 어디까지면 정조가까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거 뭐가 이렇게 약간이 세 번이 되냐? 뭔가 이거 수상하다.
1: 그러니까 네.
0: 정조는 그걸 다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검사해라. 그런데 문제는 납치된 딸이 있잖아요.
1: 네.
0: 걔가 숨어있다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딸한테 너 어떻게 된 거냐라고 보니까
1: 네.
0: 사실은 저는 최금이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1: 반전, 완전 반전이네요.
0: 예, 그래서 아니 그럼 왜 숨었어?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의 사랑을 반대해서
1: 어머.
0: 그래서 사실은 도망갔던 겁니다.라고
1: 네.
0: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단 사람들이 좀 머쓱해지죠. 이게
1: 그렇죠.
0: 뭐야? 그렇게 네. 된 거고 그래서 이 옥사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10년 가까이 넘게 되는데
1: 네.
0: 결국 그 정조가
1: 네.
0: 편을 들어줍니다. 이게 사람이 죽긴 했는데
1: 네.
0: 이게 약간 이 마음이 세 번이나 들어가니까 이게 꼭 최금이가 때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1: 네.
0: 그 당시 옆에 있었던 최금이 엄마가 맞아서 머리에 피가 났을 정도니까 최금이로서는 눈이 약간 뒤집혀졌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젊은 두 남녀가 전분이 난 거니까 그러니까 용서해줘라. 라고 해서 해결이 됩니다.
1: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어떤 참작, 정상 참작 같은 게 있었던
0: 약간
1: 거네요.
0: 정조가 약간
1: 네.
0: 기분적으로 판결을 내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너는 사정이 이해가 용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1: 네.
0: 반대로 이런 거 좀 봐주지 라는 것 같은 거 이건 무수히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시대 때 물론 법이 있고
1: 네.
0: 과학적인 결과가 있어도 판결을 내리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원님 재판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락가락하는 거.
1: 근데
0: 이게 임금님 수준 특히 약간 사실 아무리 그래도 정조가 약간 좀 기분파 기질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래 뭐 이제 조지서 좋아하는 사이였다면야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죽은 친정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실 그래서 최금희가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인 아버지인데 제가 장인어른을 죽였겠습니까? 막 그렇게 탄원하기도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사건을 보면은 제가 이 사건 기록들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술을 마시지 말고
1: 술 마시지 말고
0: 그러니까 네. 장난삼아 투닥거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화난다고 이제 머리채 잡지 말자.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사고가 생겨서 이제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진짜 돌이킬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심도 조심하자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1: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술 마시지 말고 화 너무 내지 말고
0: 네네.
1: 좀 절제하고 참아라.
0: 네.
1: 그리고 앞서 뭐 장화홍련 사건이나 뭐 여러 사건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사람 사는 건 비슷하다 이런
0: 그렇죠.
1: 생각도 들고요.
0: 특히 그 돈 네. 때문에 싸우는 거.

0: 진짜.
1: 아, 이거 또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사건들이 있을까요?
0: 굉장히 많은데 우선 네. 부인한테 이제 맞아 죽은 사건들도 많거니와 살인 사건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정말로 무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그 충청도에서 벌어진 사건이 1899년에 남편이 있었고 남편이 부인이 있고 부인이 계시예요. 그다음에 네. 첩인 나시가 있는데 그런데 이 계시가 몸이 자꾸 아파서 구술하겠다고 하는데 구술하면서 그 첩은 나시를 계속 욕합니다. 네가 나쁜 여자야. 나쁜 네. 여자야. 이해합니다. 첩하고 부인이 사이가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시가 흥 하고 나가더니 그대로 죽은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살인이냐 자살이냐 네. 그래서 얘기가 되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부인을 때렸다고 나옵니다. 네. 근데 부인도 때릴 건데 첩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마구 때려서 이 죽은 나시의 몸에 맞은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네. 인두를 지지기까지 했다고. 그런데 참고를 해보니까 독을 먹고 죽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건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네. 결국은 이 사건의 끝은 네. 이 나시가 부인한테 욕먹어서 네. 화딱지 나가지고 그 독약 동물, 그러니까 그 당시엔 잿물 먹고 죽지 않습니까? 요즘은 양잿물이지만 네. 잿물 먹고 죽었다라는 식으로 나오지만 네. 결국 이 남편이라는 작자는 대체 뭐한 사람인가? 부인도 때리고 첩도 때리고 이게 지지기까지 하고 괴롭히냐. 그래서 이 사건을 고발한 것이 네. 이 첩의 아버지인데 또 이것도 복잡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사건이 무당이 또 연결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3파전이 되고 4파전이 되고 네. 정말 복잡해서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찝찝해서 이게 현대 과학 수사로 나중에 네. 가능하다면 진짜 밝혀보고 싶은
1: 미제 사건
0: 그렇습니다. 네.
1: 아 그리고 또 조금 궁금한 게 옛날에 이제 어쨌든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분에 따라 조금 이 사건을 다르게 대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0: 엄청나게 많죠. 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사람을 네. 죽이면 이게 덮기 급급했습니다. 네. 사실 세종 때 유명한 문필가인 권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으니까 부인이 화가 나서 이 바람 피운 첩을 네. 거의 죽일 뻔했어요. 고문을 해서. 근데 거기는 그 세종이 이건 너무 심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여자는 살아났는데 네. 그래도 이 권채라는 사람이 워낙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글은 아름답지만 신분은 못돼 처먹었다라는 게 있는데 네. 그보다 더 심한 경우가 이제 세조의 네. 서자 중에 하나의 창훈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창훈군이라는 사람이 좋아하던 여자 고미지라는 여자가 첩이 그 몸종이었거든요. 네. 종 노비였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딴 남자가 계속 그 꿈에 나와서 그 남자가 자꾸 꿈에 나와서 꿈자리가 사나워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창궁이란 왕자가 네. 이 노비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꿈에 나와라는 이야기 한 걸 주워 듣고 이 여자애가 날 두고 바람을 폈구나 해서 종두를 시켜서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피가 다 튀도록. 네. 그리고 그 시신을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걸려가지고 아니 세상에 아무리 왕자라도 네. 그리고 상대가 아무리 노비라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거 안 된다 라고 해서 벌떼같이 일어났지만 네. 이때 이미 세조가 죽어 있었거든요. 정권을 잡고 있는 게 세조의 왕비였던 네. 정의왕이었습니다. 네. 아예 우리 남편 아들 중에 살아남은 게 걔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전부 요절했거든요. 네. 살려놔야지 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1: 그게 조선시대 얘기가 더 재밌는 게 적당한 네. 과학수사와 적당한 네. 좀 뭐랄까 편들기와 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쵸. 좀 억울한 일도 많고 또 그쵸. 생각보다 또 과학적인 수사로 또 억울한 풀어준 일도 네. 많고 이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쵸.
1: 저희 내일은 또 더 다양한 사건들 다뤄보도록 하고요. 작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작가님 내일 또 뵐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이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대표 경선 속보 짧게 전해드리고 갈게요. 제주 인천 순회 경선이 오늘 있었는데 김민석 후보가 이겼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내일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천생연분님 신청곡인데요. 가을이 오면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2: 함께
1: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3: 꿈꾸자 경기도에서.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5: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안녕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하이라이트, 잡지사 주말 에디션,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대한 역사를 가진 중국에서 인정하는 정사 역사서는 2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25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든 역사가와 독자들이 최고로 꼽는데 이견이 없는 역사서가 있으니 바로 사마천이 쓴 사기입니다. 훗날 우리의 삼국사기에도 영향을 줬다는 사기는 왜 가장 위대한 역사서로 꼽힐까요? 그리고 사마천은 왜 이 대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끔찍한 고통을 받아들인 걸까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와 함께 사마천의 사기 이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0: 유학민의 잡지사 8호로 다섯 번째 페이지. 아, 이제는 잡지사 가족처럼 친근한 분이죠. 중국 고전 이야기 재밌게 들려주시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잘 지내셨죠?
1: 예, 좀 너무 덥지만 여름을 슬기롭게 지나가고 싶습니다.
0: 예. 예, 뵙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이제 오늘은 중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꼭 인용되는 책이죠. 이 사마천의 사기란 과연 어떤 책인지, 또 사마천이라는 인물은 이 책을 어떻게 완성시켰는지 이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마천이란 인물이 궁금해지는데요. 사마천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사기를 쓰게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뭐 사마천이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기원전 145년경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전한 시대 사람이죠.
0: 전한.
1: 예. 사마천이 한 4살 정도 됐을 때 한제국의 번영을 구가하는, 아마 중국 역사상에서도 최고의 군주의 반열에 오르는 그 한무제. 한무제가 사마천이 한 4살 무렵에 네. 바로 한나라의 황제에 오르게 된 거죠.
0: 예.
1: 바로 그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예를 들면 뭐 동중서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할 정도로 학문의 조예가 깊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0: 네.
1: 사실 사마천의 사마씨 자체가 네. 중국 역사상에 굉장히 명문가의 집안이잖아요.
0: 예.
1: 근데 중요한 것은 사마천의 아버지
0: 네.
1: 사마담이 바로 한무제의 한무제 밑에서 네. 태사령의 관직에 있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0: 태사령이 어떤 관직입니까?
1: 태사령이라고 하면 이제 역사를 관장하는 최고의 직위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국가기록원장이자
0: 그래요.
1: 또 국사편찬위원장이자
0: 네.
1: 또 기상청장
0: 네.
1: 뭐 이런 거를 다 겸임한 그게 태사령의 관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사관인 거네요. 사관.
1: 그렇죠. 사관인데 천문, 관측, 역법, 역사기록 등등 다양한 직무를 융합적으로 직무한 게 태사령이었어요.
0: 네네.
1: 그런데 이제 기원전 110년경에 아버지 사마담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돼요.
0: 예.
1: 그러면서 이 아들인 사마천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 거죠.
0: 네.
1: 아버지가 죽고 한 3, 4년쯤 지나서 기원전 107년경이 되면 사마천이 아버지의 직무를 계승해서 한무제 시대에 태사령의 관직을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면서 이미 아버지인 사마담이 태사령에 있을 때부터 고금의 경전과 지식과 역사 자료들을 수렴해서 위대한 역사서를 집필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죽은 거거든요.
0: 야.
1: 그래서 사마천은 태사령의 관직을 직무를 하면서 아버지에 이어서 이 사마천이 그 역사서의 집필을 여기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0: 예, 예.
1: 그래서 약 10여 년이 넘도록 결국 위대한 역사서 사기를 아들이 완성을 하게 된 거예요.
0: 예.
1: 그때 이제 아버지가 집필할 때부터 이 책을 태사령 혹은 태사공이 기록한 책이다라는 의미의 태사공서라고 할까 혹은 태사공기라고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0: 네네.
1: 태사의 사, 사관이 기록한 역사서라는 의미로 사기가 됐어요.
0: 아, 그렇게 사기가 됐군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뭐 사관 직무를 총괄한 태사령이라는 직책이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뭐 얼추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이 사마담 사마천 부자가 사기를 저술하게 된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1: 그 이유는 뭐 사기에서도 일부 나오긴 하지만 이제 사기 다음의 정사였던 한서에서 사마천이라는 인물에 대한 열전편에 보게 되면 왜 이 책을 무슨 목적으로 사기를 완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세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0: 예, 예.
1: 이제 한자로 말하면 첫째는 구천인지제, 둘째는 통고금지변, 그리고

0: 셋째는 성일가지연이라는 이 한자로 되어 있는 이것이 네. 세 가지의 목적이에요.
1: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지금.
0: 조금 어렵죠. 네네, 이걸 네. 좀 풀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보면 네. 첫째 구천인지례라는 말은 네. 하늘과 땅의 인간의 세상의 관계를 궁구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역사서 하나 기록하면서 하늘과 땅의 관계를 궁구한다는 게 뭘까?
1: 거창하네요.
0: 예, 사실은 고대 중국인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관계가 무관한 게 아니라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거를 뭐 우리가 천인상관설이라고 하는데 네. 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믿었던 거죠. 아. 그래서 왜 태산형이라는 사관 직무가 천문 관측을 매우 왜 중요하게 하느냐. 아. 그것은 물론 시간의 질서, 계절의 변화, 태양과 달과 별의 운행을 관찰하는 이유는 네.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천문의
1: 하늘의 뜻.
0: 이치가 아. 지상세계의 군주와 세상의 통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네. 사마천은 이 사기를 통해 역사를 기록하면서 네. 천인지제의 관계, 하늘과 땅의 관계를 제가 밝혀보고 예. 그것을 통해 역사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죠.
1: 아, 그게 첫 번째 분명한 목적이고.
0: 네, 그게 또 네. 사관의 직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1: 네.
0: 통고금지변이라는 것은 결국 역사는 고대로부터 현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건데 이게 단선적으로 일정하게 단조롭게 역사가 흐려가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고대인들, 특히 사마천은 인간의 세상은 난세에서 어지러운 난세에서 상승하면서 평세, 그야말로 소강 상태의 평세를 거쳐 태평성세로 이어지는 이것이 순환 반복한다는 거예요.
1: 오.
0: 난세, 평세, 태평세, 그러다가 다시 하강하면서 난세로. 평세로 가다가 또 난세로 가는 오. 이 거대한 역사는 이렇게 순환하고 반복한다. 약 500년 주기로 이 순환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네네.
0: 단순히 시간의 질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난세와 평세와 태평성세의 어느 시대의 흐름을 가고 있는지를 통고금지변 한다는 거죠.
1: 그걸 알면 다음 패턴도 보이니까요.
0: 그렇죠. 예, 예. 반드시 인과관계는 아니라도 그 흐름이 있다. 그러면 사마천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한무제 시대를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1: 아까 뭐 번성의 시대였다고 하셨으니까.
0: 그렇죠. 한무제는 네. 바로 태평성세의 번영의 시대로 진입하는 걸로 인식한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마치 500년 주기의 500년 전에는 위대한 성현인 공자께서
1: 네.
0: 노나라의 춘추의 역사책을 정리했듯
1: 아.
0: 500여 년이 지나 당대의 사마천은 공자님처럼 공자 같은 성현은 아닐지라도
1: 네.
0: 위대한 역사서의 춘추를 계승하여 사기를 완성하겠다라는 엄청난 포부가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그게 두 번째고
0: 네.
1: 마지막이 성일가지연.
0: 네, 성일가지연이라는 네.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아버지 때부터 기록했던 이 역사서를 대를 이어 일가의 업을 이어서 완성한다. 근데 그거를 일가지언이라고 했는데 이 언은 단순한 언어나 말이 아니라 공자 선생님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정제된 에센스의 좋은 언어로만 구성된 이걸 아언이라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성일가지언은 사마천이 바로 아버지에 이어서 사기를 완성하겠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여기에 표명한 거예요.
1: 예.
0: 근데 다만 이것은 언뜻 보면 사마천이 정말 효심이 깊구나.
1: 네.
0: 아버지의 가업을 잇겠다라는 거는 근데 단순히 효심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대 한나라 때는 점을 치거나 제사를 올리거나 또 역사 기록을 하는 이런 특별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들에게
1: 네.
0: 그 직무를 계승할 권리를 보장해 줬어요.
1: 그래서 사마천이 이어받았군요.
0: 그렇죠. 사실은 사마천이
1: 약간 부정부패 이런 거 있나?
0: 이게 뭐 낙하산으로 그걸 맡은 나라 아니라
1: 예, 예, 예.
0: 그걸 보장하는 권리가 있던 거죠.
1: 네.
0: 그러면 2100여 년 전에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에 사관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테스트를 거쳐야 됐을까요?
1: 아, 사관이 되기 위해서
0: 네.
1: 뭐 지식도 많아야겠지만 글씨 잘 써야 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그것도 있을 테고
1: 네. 역사를 잘 알아야죠.
0: 역사를 잘 알아야 되겠죠.
1: 네.
0: 예, 최근에 바로 한나라 초기에 고조 유방의 부인인 여태후 집권 2년기에 한나라

0: 8가지의 서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거죠.
1: 이건 보통 그 기준이 아니네요. 네,
0: 그거를
1: 네.
0: 테스트를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사관이 될 수 있고 아마도 사마천은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되고 사관 직무에서도 최고의 직위인 태사령의 관직을 아버지를 통해 그러네.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기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태어난 전한시대는 춘추 전국시대 지나서 진나라가 통일하고 그 다음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자, 그렇다면 사마천의 사기는 과연 어느 시대부터 어디까지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분량이나 구성은 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
0: 네. 사마천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역사서를 집필을 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겠죠. 우선 사마천은 아마 아버지로부터 계승할 때부터 그랬겠지만 태초의 문명의 시작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한무제 때까지 흔히 말해 상고시대부터 한무제 때까지의 수천 년의 역사를 모두 정리해서 이번에 한번 역사서를 집필하겠다. 우리가 보통 이런 역사서를 통사라고 하는 거죠.
1: 통사. 예. 예.
0: 한 왕조나 한 시대만을 집필하는 역사를 단대사라고 한다면 이 사마천의 사기는 태초의 문명부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기록한
1: 예.
0: 통사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굉장한 큰 야망이자 집대성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1: 네.
0: 이 사기에 구성된 거죠.
1: 상고사는 약간 신화적인 요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사마천 사기의 첫 번째 챕터가
1: 네.
0: 오제봉기인데
1: 네.
0: 상당히 신화적인 고대의 성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1: 야,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임금, 순임금, 뭐 우임금처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었던 옛날의 성왕들의 이야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1: 네,
0: 볼 수 있죠.
1: 네.
0: 마치 유대인들의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태초의 그들의 먼 이야기부터
1: 네.
0: 시작해서 당대까지 기록을 했어요.
1: 예.
0: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이전에 있던 역사서를 참고하는 게 좋겠죠.
1: 아, 그렇죠. 예.
0: 그런 점에서 사마천이 제일 아마 참고했던 역사서는 춘추전국 시대 노나라의 위대한 역사서인 춘추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춘추를 사마천은 계승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춘추의 전통은 우선 직필의 전통이에요.
1: 직필.
0: 직필.
1: 네.
0: 고들직자에 기록할 필이니까 모름지기 고대 중국의 사관은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기록한다. 이거죠.
1: 네.
0: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중에서 반드시 있는 사실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왜곡이나 과장 없이 그대로 기록한다.
1: 역사의 기본이죠.
0: 때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게 사관의 직필의 전통이고
1: 예.
0: 두 번째는 바로 포폄의 전통이에요.
1: 포폄이요?
0: 포폄. 포와 폄인데요.
1: 예.
0: 포는 역사상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록해서 후대에 좋은 교훈을 남겨야 되겠다. 흔히 포상한다라는 그 포자죠.
1: 아, 예.
0: 또 하나는 과오나 실패의 경험을 기록을 남겨서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안 좋은 이야기들. 일종의 이걸 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폄하다 할
1: 그
0: 때의
1: 폄이군요.
0: 폄이죠.
1: 아, 예.
0: 그래서 일상적인 평범한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후대의 기록을 남겨 전승해야 될 만한 성과와 업적. 또 하나는 실패와 과오의 역사를 기록해서 전통을 남겨서 교훈을 준다라는 게 포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이 전통이 사마천이 춘추에서 계승한 부분이기도 해요.
1: 아.
0: 다만
1: 예예.
0: 춘추의 역사서는
1: 네.
0: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한 마치 일기장처럼 오늘 내일 글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서예요.
1: 네.
0: 이런 걸 우리가 흔히 편년체 역사서라고 하는데
1: 네.
0: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1: 그렇겠죠 아무래도.
0: 보통 네. 역사의 사묘서를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인간.
0: 인간은 바로 역사를 만드는 주체죠.
1: 예.
0: 그런 점에서 춘추라는 역사책은
1: 네.
0: 시간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쭉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네.
0: 아, 근데 사마천은
1: 네.
0: 시간도 좋지만
1: 예.
0: 사마천이 이 역사를 뭔가 입체적이고 이거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고민한 그 흔적은 사마천은 시간, 공간, 인간 중에서
1: 네.
0: 인간을 역사의

0: 중심으로 설정했어요.
1: 아, 그렇습니다.
0: 결국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것은 그걸 만들어 나가는 역사의 주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마천은 이 사기를 무려 130챕터, 130권의 분량으로 한 개인이 무려 53만 자에 해당되는 방대한 역사를 10여 년이 넘도록 저술했는데 130권의 네. 분량 가운데 약 86%에 해당되는 예. 112권이 네네. 인물에 대한 역사예요.
1: 인간을 중점에 뒀네요.
0: 네. 역사상의 한 인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어떤 업적이나 혹은 어떤 과오를 남기고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가라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그 일관되게 이 사람을 기록한 거예요.
1: 예, 예.
0: 이게 바로 사마천 사기의 112권에 해당되는 인물에 대한 역사인 거죠. 다만 인물도 네. 레벨이 있기 때문에 사마천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첫 번째는 제왕과 황제들의 역사예요. 군주들의 역사인
1: 예,
0: 거죠.
1: 예.
0: 이 군주들의 역사를 본기편에 12권의 분량을 할애해서 먼저 기록을 했어요.
1: 네, 본기.
0: 그래서 예전에는 뭐 왕들도 있겠지만 진시황제가 등장하면서부터는 황제들인 거죠.
1: 네, 네.
0: 이 사람들을 묶어서 12본기편에 기록했고 그 다음 레벨은 마치 하늘의 북극성이라는 존재가 제왕과 황제라면
1: 네.
0: 북극성을 보필하는 별자리들 그걸 보통 고대 중국인들은 28숙의 별자리라 그러는데
1: 아.
0: 그래서 28편에 해당되는 챕터에 제후급들의 인물들을 세가편에 기록했어요.
1: 아.
0: 이 세가는 바로 예. 제후들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 예.
0: 28숙의 28세가에다가 두 명을 추가했는데
1: 네.
0: 바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공자.
1: 아.
0: 공자는 사실은 출신 성분이나 귀족이나 제후도 아니죠.
1: 제후가 아니잖아요.
0: 예. 물론 위대한 성현이지만
1: 예.
0: 공자를 사마천은 세가편에 넣어줬어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1: 예.
0: 지난 시간 우리 초한지 때 봤던
1: 초한지. 예.
0: 진나라 말기에 반진반란의 신호탄을 쐈던 인물.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던 진승.
1: 진승. 예, 예, 예.
0: 진승을 세가편에 또 기록해 줬어요.
1: 아.
0: 이게 이제 후대, 아니, 이 두 사람이 과연 세가편에 들어갈 만한 인물인가.
1: 네.
0: 그러나, 사마천은 이 두 인물까지 포함해서 30권의 분량으로 세가편에 그 다음 레벨의 인물들을 써준 거죠.
1: 공자와 진승을 좀 높인 거네요.
0: 네.
1: 예.
0: 마지막 이제 사마천 사기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1: 네.
0: 가장 핵심은 무려 70권 분량의 열전편이에요.
1: 아, 예, 예.
0: 그러면 뭐 영웅호골도 있을 수 있지만 범부도 있고 또 고관대작도 있지만 사실은 장사꾼들 또 아부하는 간신들 충신들 자객과 협객들 심지어는 점을 치는 사람들 그리고 한 주변에 있는 흉노나 조선 같은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의 세계까지 망라해서
1: 네네.
0: 70권의 열전편을 구성하게 됐어요.
1: 다양한 인간의 군상을.
0: 그렇죠. 예. 이걸 보면 사마천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역사를 써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112권의 인물에 대한 편에다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역시 또 시간도 중요하죠.
1: 예.
0: 그래서 역대 시간적 표에 따라서 연표에 따라서
1: 예.
0: 서술하기 위해서 10권에 해당되는 표라는 편목을 만들어줬어요.
1: 네네.
0: 이 표라는 편목에서 우리는 연표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1: 그렇군요.
0: 있는 거죠.
1: 거기서 온 거군요.
0: 네, 그래서 네. 인물의 시간의 축, 그다음에 사마천의 인문학적 그의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이 8권을 할애해서 군주가 천하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가장 정치의 요체가 되는 그 영역, 이를테면 천문, 역법, 치수,
1: 예.
0: 예약, 또 경제정책 등등을 망라한
1: 네.
0: 그거를 8개의 구성을 해서 8서를 구성하게 돼요.
1: 서?
0: 네. 이렇게 해서 주제별 제도사를 묶은 8서까지 포함해서 130권 53만 자 분량의 역사서를 사마천이 완성을 하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사기는 크게 보면 본기, 세가, 열전, 표.

0: 서 이렇게 구분되는 그렇죠. 거네요.
1: 네, 예, 맞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성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상고시대부터 수천 년의 역사를 담았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럼 사마천은 그 방대한 역사를 뭐 누구한테 들은 거를 이렇게 적은 건지 이거 역사 자료로서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1: 사마천이 이러한 방대한 역사서를 집필하는데 사용한 근거, 자료 어떤 부분을 참고했을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천은 젊은 시절부터 고금의 경전을 공부하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역사의 조예가 깊었겠죠.
0: 네.
1: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태사량의 관직에 오르기 전에 사마천은 젊은 시절에 한 제국의 천하를 장도의 여행길에 오르면서 천하 각지를 여행했다고 그래요.
0: 아.
1: 이를테면은 우리는 흔히 역사를 반은 손으로 쓰지만
0: 예.
1: 반은 발로 쓴다. 그 말은 뭐냐면 역사 현장에 대한 답사와
0: 네.
1: 역사 기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0: 예, 예.
1: 왜 그 지역에서 그 나라가 번영하고 왜 그 지역의 기후에서는 이런 제도와 이런 전쟁 방법이 왜 그 전투에서는 누가 왜 패배했을까? 사실 그 현장을 가봐야 이해가
0: 보이죠.
1: 되잖아요.
0: 예, 예.
1: 왜 수전을 벌였고 왜 공성전을 벌였는지 그것은 결국 현장 답사와 탐방이 매우 중요한데 아마 사마천이 젊은 날 여행했던 경험은 그런 경험을 쌓고 각지에서 전해지는 또 민담, 전설, 풍문
0: 예.
1: 또는 미처 구하지 못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이 아마 사마천에게 매우 중요했을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태사령 관직에 오르게 되면서
0: 네.
1: 황실 장서를 독점적으로 이제
0: 그렇겠다.
1: 사마천은 이걸 읽을 수 있고
0: 예, 예.
1: 자료를 독점적으로 볼 수 있는 권한을 바로 태사령이 갖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요즘으로는 국가기록원장이자
0: 그렇죠.
1: 국사편찬위원장이니까 이런 예. 걸 다 볼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걸 참고하면서 고금의 역사서를 참고하면서 기록을 한 거죠. 다만
0: 네.
1: 사마천은 그런 기록에만 의존해서 했던 것 같진 않고
0: 네.
1: 이제 거기에
0: 네.
1: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0: 네.
1: 완성한 것으로 보여져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요즘은 네. 과연 사마천의 사기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가? 물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오제본기나 태초의 이야기들은
0: 네.
1: 다분히 신화적이지만
0: 네.
1: 결국은 그 다음이 이어지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이야기들. 한때 1920년대에는 그것은 신화적인 왕조이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가 오늘날 고고 발굴에 의해서
0: 예.
1: 사마천의 기록의 신빙성이 점차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그런
0: 예,
1: 상황입니다.
0: 예, 예. 그 막 갑골 문자 막
1: 그렇죠.
0: 나중에 발견하고 막 이러면서
1: 상나라의 실체들이 예. 밝혀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0: 예. 아까 사기가 그 춘추의 포폄의 전통을 받아들였다고 하셨는데요.
1: 네네.
0: 그럼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사마천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을까요?
1: 네. 사마천의 사기는 자료들을 그냥 집대성해서 나열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0: 네.
1: 이제 그 인물과 사건에 대한 사마천 자신만의 주관이나 역사 관점을 투영해서 비평을 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사평이라고 하는데 역사 비평이라는 거죠.
0: 네.
1: 이러한 역사 비평은 뭐 사마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춘추의 포폄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는 사평이 이미 가미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의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종종 문헌 중에 공자왈
0: 예.
1: 혹은 뭐 중리왈 그러면서 진짜 공자일 수도 있고 혹은 유가 계열에서 공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평가하셨을 텐데라면서 공자의 평가, 평론을
0: 네.
1: 기록을 하기도 하고 혹은 군자왈 이러면서 특정한 개인은 아니더라도 모름지기 군자라면 이걸 이렇게 비평했다라는 그런 식의 사평이 들어간 전통에도
0: 그렇죠,
1: 있어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사마천은 사기에 특히 인물들에 대한 본기세가 열전에
0: 네.
1: 각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0: 예, 예.
1: 후반부에는 태사공왈.
0: 태사공왈.
1: 그렇죠.
0: 태사공이라는 게
1: 사마천 사기 본인을 말하는 거죠.
0: 예, 예, 예.
1: 즉 태사공 관직의 본인이 보건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태사공왈 그러면서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자신들의 역사의 안목이 돋보이는 부분으로 아주 냉철하게 역사 비평을 가미하는 거죠. 그 부분이

0: 사마천 사학이 큰 매력이자 장점이고 사마천의 역사적 안목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사기를 이제부터 읽을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파트는 아무래도 열전일 것 같습니다. 사기의 꽃이라고 불리는데요.
0: 네.
1: 사기 열전편의 첫 번째 권을 보니까 그 육각수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백이 숙제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여기 나오는 이제 백이와 숙제 이야기로 첫머리를 꾸몄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첫머리에 뒀다고 보십니까?
0: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기의 백미는 역시 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네.
0: 열전이 무려 70권의 분량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전체 사마천 사기의 권수로는 61권째, 즉 권 61이자 사기 전체로 보면 권 61이지만 열전에서는 첫 번째 열전이 바로 백이 열전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사마천이 이제 고민을 했겠죠. 아, 누구를
1: 그렇지.
0: 열전편에 뭐 이미 예. 제왕급에 해당되는 황제는 썼고
1: 그렇죠.
0: 제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시대의 전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1: 그렇죠. 예.
0: 일종의 저는 이것이 일종의 열전의 총론에 해당되는 것이자 여기에 사평에
1: 네.
0: 사마천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 백이 열전이에요?
0: 그렇죠.
1: 오.
0: 그래서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1: 네.
0: 옛날 상나라 후기에 중원 지역에 고죽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작은 읍제 국가가 있었어요.
1: 네.
0: 그 작은 읍제 국가의 제후의 아들들의 큰 아들이 백이고 세 번째 막내 아들이 숙제예요.
1: 예, 예.
0: 근데 이 고죽국의 군주인 제후가 죽으면서 보통은 장자에게 계승을 하게 되어 있는데
1: 네.
0: 이 제후가 죽으면서 셋째 아들인 막내 숙제에게 이 제후의 군주의 권한을 이양한다.
1: 어허.
0: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돼요.
1: 네.
0: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이제 숙제가 군주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1: 네.
0: 이 셋째 아들이 예를 아는 그런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네. 형님인 큰아들인 백이 형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군주를 차지하겠느냐 하면서 형님에게 양보를 해요.
1: 형제의 난이 생기기는커녕 서로 예. 양보하는?
0: 양보한 거죠.
1: 예.
0: 그러자 백이는 네. 자신이 동생에게 부담이 될까 봐 고죽국을 떠나서 망명하듯 떠난 거예요.
1: 야.
0: 그러자 셋째는 형님이 마다한 이 군주의 제후의 권한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숙제도 이것을 포기하고 함께 형을 따라서
1: 같이 가요.
0: 망명을 가면서 이 고죽국의 제후의 권한은 둘째 아들이 어부지리로 계승하게 된 거죠.
1: 예, 예.
0: 그리고 그 둘은 주변에 당시에 상나라도 있지만 막 성장하는 강력한 국가가 바로 그 유명한 주나라가 있었어요.
1: 예. 그러니까
0: 주나라에 평소에 친분이 있어 찾아갔는데 마침 주나라의 군주는 문왕이었는데
1: 네.
0: 문왕이 죽고 무왕이 그걸 계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중국의 역사는 주나라 무왕 때 이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키죠.
1: 그래서 하상주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예, 예, 예. 상주할 때 상나라가 멸망하며 주나라가 처음 생기는 게 아니라 주나라도 조금 늦게 공전하다가 주 무왕 때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1: 예.
0: 근데 이게 백이와 숙제가 볼 때는
1: 네.
0: 아버지가 돌아가신 문왕이 돌아가신 상 중에
1: 네.
0: 무왕이 엄청난 군사원정을 통해 상나라를 멸망시키자 백이 숙제는 이게 너무 놀랍고 충격을 받으며 이 무왕을 기피하게 되면서 도망가듯 떠나면서 이 주나라가 지배하는 세계에선 나는 이 천하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바로 수양산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 거죠.
1: 예, 예.
0: 그래서 고사리를 캐먹고 연명하면서
1: 네.
0: 절개를 지켰다.
1: 네.
0: 주나라에서 백이숙제를 찾아도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이 고사리마저도 주나라 땅에서 나는 거라면 이것도 끊게 되면서 백이숙제는 결국 굶어 죽으며 아사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열전편의
1: 사마천이 왜 골랐을까 이거를.
0: 예, 그런데
1: 예.
0: 사마천이 여기에 대한 바로 사평을 달아요.
1: 상당히 예.
0: 전체 백이숙제 분량에 비하면 사평이 긴데
1: 네.
0: 뭐라고 그러느냐면
1: 예.
0: 듣건대 옛날의 공자와 노자 같은 성현들의

0: 말씀에 따르면 하늘의 천도는 선한 자와 의로운 자와 함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건대 백이숙제는 백이숙제야말로
1: 의롭죠.
0: 선인이자 의인인데
1: 예.
0: 왜 그들은 고통스럽게 세상을 등지고 굶어 죽느냐. 그리고 오히려 악하고 탐관오리 같은 사람들은 왜 떵떵거리며 호사스러운 천수를 누리며 사는 이 부조리함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과연 성현들이 말한 천도가 선인과 의인과 함께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오늘날 즉 사마천인이 사는 이 시대를 봐라.
1: 예.
0: 선인과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세상에 득세하는 이 시대
1: 네.
0: 우리의 이 시대도 그때와 같지 않으니 이것이 뭐냐 그러면서 천도의 논리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1: 의문을
0: 거예요.
1: 던진 거죠.
0: 네, 이 부분이 바로 사마천이 생각한 세계와 세계라는 도와 또 천도와 현실 간의 이 괴리와 갭을 통탄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사마천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1: 뭔가 사평에 좀 뼈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예.
0: 사실 이것은 예, 예. 본인이 한무제 시대에 겪었던 개인의 비극과 무관하지 않고 바로 이 첫 번째 열천편의 백이숙제를 빌어 자신이 하고 싶은
1: 그래요.
0: 그리고 한무제와 한무제 시대에 일갈하고 싶은 그런 것이지 않나라는 게 학자들과 또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1: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거를 총론처럼 열전 첫 번째 이야기에다 사평으로 달았을까요?
0: 네, 이것은 네. 바로 사마천의 사기의 완성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작은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사마천 개인에게는 인생의 어마어마한 사건과 관련된 거죠. 이것을 보통 이릉의 화 또 이릉지변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1: 예.
0: 바로 한무제라고 하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거대한 문명의 충돌이 일어났던 시대죠. 바로 장성 이북에는 당시 역사상의 강력한 유목제국인 흉노가 번성을 누리고
1: 네.
0: 장성 이남에는 바로 농경정주의 한제국이 등장한 거예요. 이 두 문명이 일대 충돌을 하게 되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어난 거죠.
1: 네.
0: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 흉노 때문에 한 고조 유방 때부터 그냥 수세에 몰리면서 한제국이 그야말로 한제국의 그야말로 전전긍긍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1: 네네.
0: 그런데 한무제가 즉위하면서 뭐 곽거병, 위청, 이광리 또 이릉장군 같은 명장들이 나오면서
1: 네.
0: 한무제 때 드디어 한이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며 공세로 전환됐던 그런 상황이죠.
1: 예.
0: 거기에 이제 이릉장군도 많은 전공을 세웠는데
1: 네.
0: 하필 기원전 99년경 그 해에 벌어진 전투에서 이릉장군이 패퇴하고 워낙 압도적인 흉노의 군사력 때문에 병사들을 지키려고 하면서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하게 됐어요.
1: 예, 예.
0: 사실 장군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거는 뭐 죄라고 볼 수도 물론 있죠. 그러자 한무제는 격노하게 되면서
1: 네.
0: 이릉과 이릉장군의 일족들에게 그말로 멸족을 가하는 엄청난 형벌을 처벌을 하려고 결정을 내리는 문무백관들과 논의를 하는데
1: 네.
0: 그때 말석에 있었던 태사령의 사마천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사마천은
1: 네.
0: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릉장군은 그동안 한제국에 많은 공을 세웠고
1: 네.
0: 업적도 많은데 비록 이번 전투에 패배했지만 지나친 과한 처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병사들을 보호하려고 투항을 했는데
1: 예.
0: 너무 과하다고 하면서 통촉하라고 간언을 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말에 이 어마어마한 한무제가 오히려 노여움을 사게 되면서 태사령 사마천에게 사형에 준하는 엄벌을 오히려 사마천에게 가한 거죠.
1: 사형에 준하는?
0: 그렇죠. 그런데 예. 왜냐하면
1: 예.
0: 관직에 있고 사대부나 귀족의 경우는 사형에 처해도 하나의 옵션이 있는데
1: 네.
0: 죽지 않되 더 치욕적이지만 생식기를 거세당하는 궁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1: 아, 네가 정 살고 싶으면 궁형을 받아들여라.
0: 궁형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1: 야.

0: 사실은 살아있지만 더 치욕스러운데
1: 그럴 수 있죠. 예.
0: 사마천이 궁형을 선택하게 되면서 살아야만 되는 이유를 예. 사기에 썼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 예. 마음에 피멍이 드는 울결의 마음은 있으나 이거를 극복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는 네. 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사기를 완성해야 된다는 사명의식이라는 거죠. 아 정말 이거 너무 비장하죠.
1: 소름. 와.
0: 그래서 죽지 않고 이 완성을 위해 살아남았다는 거죠.
1: 궁형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
0: 네, 물론 호사가들은 네. 사마천이 궁형을 받았던 이 비극적인 일흥의 사건이 사기가 더 완성도 있게 네. 이 비극을 초급하며 더 깊은 역사적 안목을 갖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1: 남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네.
0: 근데 저는 그것은 예, 예. 너무 지나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1: 또 한 맺혀서 날카롭게 보고.
0: 근데 일흥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더 편안하게, 더 긴 시간 완성도 있게 쓸 수도 있겠죠.
1: 예, 예, 예.
0: 근데 다만,
1: 예.
0: 일흥의 사건은 네.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대한 문명의 와륜, 이 소용돌이 속에 숙명적인 그 관계에서 사마천도 예상 못했던 비극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일흥을 옹호하다가
1: 네.
0: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태사령으로 천수를 누렸을 텐데 근데 이 사건을 겪고 사마천은 역사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특히 역사의 비극적 인물에 대해서
1: 네.
0: 더 공감하고 깊은 역사적 안목을 가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 예, 그럴 수도
0: 그래서 있죠. 사마천은 네.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성현들도 비극을 극복하며 묵자라든가 또 공자 선생이 춘추를 쓰신 것처럼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춘추를 공자가 완성했다고 생각진 않아요.
1: 네.
0: 그러나 사마천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1: 네.
0: 그렇듯 나도 이 비극을 초국하며 사기를 완성하리라. 그러니 백의숙제의 그 사평은
1: 그러네요.
0: 사실은 한무제와 이 시대에 대한 자기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1: 본인의 이야기네요.
0: 예. 근데 자기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1: 예.
0: 역사 인물의 입을 빌어
1: 예.
0: 아주 그 냉혹한
1: 선인과 의인이 고통받는
0: 왜 고통?
1: 현실.
0: 내가 올바른 얘기한 건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지?
1: 이해가 갑니다.
0: 라는 것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1: 야, 궁형을 받아들이고 10여 년 동안 그 대작을 완성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좀 울컥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야, 그렇습니다. 예. 예.
1: 아까 이제 사기에는 좀 다양한 인간의 군상이 그 열전에는 들어가 있고 특히 장사꾼들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등장하며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0: 네, 당시 시대 상황은 항상 중국은 이때부터 특히나 이념적으로 억상정책 농민들은 농사는 가장 국가의 본업이고 농본 억상 그래서 상인들의 장사하는 거는 말업이다 이게 당시의 이념적인 거예요
1: 네.
0: 사실은 뭐 우리가 성서에서도 부자가 뭐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뭐 바늘 구멍에 가는 것처럼
1: 예.
0: 그게 대부분 문명인데 사마천은 아까 국가 제도사에 해당되는 팔서
1: 예.
0: 그중에서도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다룬 게 평준서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결국 국가의 운영의 핵심은 뭐냐?
1: 예.
0: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류와 유통과 물가 조절과 수많은 물자들, 재화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얼마나 원활하게 하는가가 국가 운영의 핵심이고 요체라는 사마천의 경제관념이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1: 그렇군요.
0: 사실 그 사마천의 평준서를 보면 사마천이 경제에 매우 해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일환으로
1: 네.
0: 사마천은 열전편에서도 부자들에 대한 편목을 따로 만들었어요.
1: 부자들만 다뤘어요?
0: 네. 어떻게 부자들이 되는지를
1: 네.
0: 따로 편목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화식열전이라는 거예요.
1: 예.
0: 여기에 춘추전국 시대부터 한대에 걸친 범녀, 자공, 백규, 탁시 그리고 놀랍게도 공자의 제자인 자로 같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가. 누구는 토지, 누구는 물가, 누구는 정보력,
1: 예.
0: 누구는 근검한 노력.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들이 다 비밀과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1: 부자 되는 법이네요.
0: 대신 예, 예, 예. 탈법이나 위법이 아니라

0: 합법적인 방법이 돼 누구보다도 그들은 근면하게 노력하면서 남과 다른 탁월한 안목과 지혜를 이용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되는 방법을 나는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는 거죠. 마치 꼭 자본주의 초기에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있잖아요. 부자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근검한 노력을 통한 부는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마천의 화신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1: 이 부분이 재밌군요.
0: 네, 아주 사마천의 독특한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게 화신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현실 경제관도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네요.
0: 그렇죠.
1: 네. 아, 요거 궁금합니다. 사기에 혹시 그 여성 인물들의 서사도 담겨 있습니까?
0: 아, 이제 본기세가 열전 부분 부분의 여자들이 등장은 하죠.
1: 네, 네.
0: 그러니까 보조적인 인물처럼 여자들이 등장하지만
1: 네.
0: 사마천의 130개의 챕터에 여자들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1: 주인공으로 나선 건 없는
0: 없어요.
1: 거예요?
0: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마천의 사기는 남자들의 역사다. 뭐 사마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대의 역사는 남성들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시대적인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고.
0: 한계라고 볼 수 있고 그 시대적인 거죠. 그런데 다만 딱 하나 예외. 바로 한 챕터를 여성에게 할애했어요. 다시 말하면 129권은 남성들의 역사인데 사실 한 권은
1: 누구야?
0: 여자들을 기록한 거죠.
1: 누구야 누구?
0: 그 한 권이 바로 한 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의 부인 여태후를 한 챕터를 아예 할애해서 그녀만을 위한 한 챕터를 넣는데 그게 어떤 편목이냐면 그것도 황제들의 역사인
1: 본기에 들어갔어요.
0: 네.
1: 오.
0: 사실은 우리가 하늘의 숫자를 보통 10이라 그러죠. 10간.
1: 네.
0: 그런 점에서 사마천의 사기 본기는 10권의 분량이면 이상적인 것 같은데 사마천의 사기는 12권을 할애했어요.
1: 네.
0: 여기에 2권 추가가 누구냐면 황제가 되지 못했으나 항우를 거기에 넣어줬고
1: 항우가
0: 본기편에 들어갔죠.
1: 예.
0: 그다음에 유방의 부인인 여태후를 여태후 본기편에 써준 거예요.
1: 야.
0: 아주 이례적인 거죠.
1: 명예의 전당에 올린 느낌인데.
0: 그러니까 마치 사마천은 냉정하게 보면 여자지만 유방 남편인 유방이 죽고 아들인 회제가 황제를 역임하다가 좀 일찍 죽어요.
1: 네.
0: 그 권력의 공백 시기에 여태후라는 이 여자가 황제처럼 집권했던 시기가 잠시 있는데 사마천은 이 여자는 황제 준하는 거다. 그래서 여태후 본기를 넣어주게 된 거죠. 훗날 중국의 정사에서는 나중에 역시 여자들의 역사는 없지만 황제들의 부인과 비들 이들에게서만큼은 후비 열전편에 여자들을 써줘요.
1: 아, 나중에요.
0: 네, 그래도 물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전환시대 때 이제 유향이라는 사람이 정사, 정식 역사서는 아니지만 온전히 여자들만을 위한 역사서를 하나 따로 써줬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열녀전이라는 거예요.
1: 열녀전까지 나오고.
0: 거기는 여자들만을 써준 거죠. 유향이 참 그런 점에서 대단하죠.
1: 특별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스포를 잠깐 하면 다음 주에 저희가 이분을 자세히 만나볼 예정입니다. 공자 이야기도 사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사마천은 공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0: 네, 이제 아까도 공자가 세가 편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공자라는 사람은 뭐 우리 동아시아를 대표 혹은 인류 역사상의 위대한 성현인 건 맞죠. 이제 공자란 사람은 이미 전국시대 말기서부터 성현의 반열에 막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공자는 몰락한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고 본인이 직접 고관대작에 올라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천은 공자를 그렇다고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가 육아이념이 지배이념으로 완전히 자라잡았던 그런 시대도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천은 공자 흔히 공자를 소왕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공자를 당당히 세가편에 기록을 내주고 제후급의 이상으로 공자를 써주게 된 거죠.
1: 네.
0: 이걸 보면 사마천이 공자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어느 반열에 썼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1: 좋습니다.
0: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사기가 역사서이긴 하지만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0: 네, 이제 사마천이 사기 정사를 흔히 사마천의 사기를 정

0: 명사의 효시다, 첫 번째다 그러고 그 이후부터 뭐 한서, 후한서, 뭐 삼국지를 이어서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나라에 대한 역사를 지금의 중국 정부가 완성을 하게 되면서 무려 25개 왕조라고 하는 25사가 다 집대성이 됐어요.
1: 아, 그래요.
0: 물론 이제 중국의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의 큰 예. 부분은 경전, 경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 바로 25사라는 방대한 역사가 경사가 축을 이루게 되는데
1: 예.
0: 그 첫 번째가 이제 사기죠. 근데 그 25사가 있다고 하지만 역대 사대부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독하고 가장 위대한 역사서로 단연 꼽는 것은
1: 사기입니까?
0: 사기인 거예요.
1: 왜 그럴까요?
0: 그거는 이제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이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0: 사마천이 이제 역사를 집필할 때 수많은 역사 자료들이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떤 시대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인물이 무슨 제도를 했고 어떤 몇 년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고 이를테면 팩트와 팩트의 자료들은 굉장히 많아요.
1: 네네.
0: 근데 뭐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꿰어야 보배라고 한 것처럼
1: 예, 예.
0: 이 나열식에 있는 팩트와 팩트를 연결하는 것은 결국 이 서사를 구성하는 사관, 이 역사가의 역량, 필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사마천은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입체적 열전이나 본기세가를 써야 되는 완전히 새로운 구성을 이걸 쓰게 되잖아요.
1: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네요.
0: 그렇죠. 그러기 예. 위해서는 이 서사 구조를 뭔가 완결성 있게 써야 된다는 필연성이 있는 거죠.
1: 예.
0: 여기에 이제 사마천의 역량이 돋보이게 되는데
1: 네.
0: 거기에 엄청난 스토리텔링. 다만 그게 실제하지 않은 허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개연성은 높여주면서도 이 디테일한 부분은 허구일 수 있지만 오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 그럴듯한 개연성의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거죠.
1: 아, 큰 맥락의 맥락은 사실을 유지하되
0: 그렇죠.
1: 디테일에 약간 맛을 첨가한 거죠.
0: 예를 들면 예. 주인공의 독백.
1: 아, 독백. 약간 연극 대사처럼.
0: 그렇죠. 근데 그 독 혼자 독백한 걸 누가 듣고 기록했겠어요?
1: 아, 그렇죠.
0: 또는
1: 예, 독백인데. 예, 예, 예.
0: 혼자 생각하는 것. 사실 그거는 역사 자료에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대신 사마천은 이 인물이라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 생각을 했겠지. 또 이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했겠지라는 개연성을 써줬는데 그게 있어도 없어도 물론 상관없지만 그걸 써줌으로 인물이
1: 입체적으로.
0: 생생히 살아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입체적이고.
1: 약간 창작의 영역이네요 거기는.
0: 그렇죠. 거기에는 네, 약간의 네. 문학적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사마천은 그 사기를 읽으면 네. 너무 하나의 독립된 단편소설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매력이 흠뻑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1: 예.
0: 이 한자의 기록이라는 것이 가령 춘추시대의 논어라든가 이런 기록만 봐도 한 분량이 만자, 이만자. 그러니까 시경, 서경, 역경 정도만 돼도 삼경이 한 2만 5천자에서 4만 자 분량이에요.
1: 예.
0: 그런데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예기나 주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5만에서 막 9만 자 분량으로 정보와 문자량들이 늘어나죠.
1: 네.
0: 그러다가 제자백과 순자라든가 무슨 이런 제자백과서들이 나오게 되면 10만 자를 넘어서는 분량이 가게 돼요.
1: 예.
0: 근데 2100여 년 전 전환시대 사마천이
1: 네.
0: 53만 자 분량의 이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게 되니까 이것은 한자와 한문의 영역의 풍요로움을 사마천이 엄청 여기에 역량이 발휘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1: 언어학적으로도 굉장히 귀한 자료.
0: 그렇죠. 우리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그래서 사마천이 이거를 뭔가 적극하고 절묘한 메타포나 비유를 하려다 보니까 사마천이 사기에 썼던 한자의 비유가
1: 네.
0: 오늘날 우리에게 뭐 곡하가세,
1: 그렇죠.
0: 금이완양, 뭐 낭중지추, 다다익선, 사면초가, 관포지교, 백발백중, 방향무인, 주지웅님, 토사구팽 등등 사실 우리가 아는 네. 수많은 고사성어들이 사마천의 비유에서 나온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어떻게 보면 사마천의 큰 혜택을 후대의 한문이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1: 네.
0: 중요한 절묘한 타이밍에 주인공들이 노래를 불러요.
1: 아, 사기에서?
0: 그렇죠.
1: 노래를 불러요.
0: 백이숙제열전에서 수양산에 고사리 켄다라는 채미가
1: 네. 아.
0: 공자가 죽기 마지막 직전에 부르는 태산이 무너지는가 무너지는가 부르는 이 노래 이 공자의 입을 불어 공자 혼자 했는데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항우의 해아가 역발산 기계세 보통은 혼자 있거나 옆에 한 사람 정도 있는데 사마천은 그 사람의 입을 빌어 절묘한 순간에 노래를 부르죠.
1: 가사만 보면 시잖아요.
0: 시고
1: 야, 그렇죠.
0: 사마천 전편에 수십 번 시경의 노래를 많이 인용해요.
1: 야.
0: 그러니까 이런 시악을 이용한 활용은 사마천 개인의 역량도 있지만
1: 네.
0: 이미 선사시대 문자가 없었던 시대부터
1: 네.
0: 역사를 전승하는 악관들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 또 시경을 인용했던 오랜 문화적 전통이 사마천의 역사 소설에도 절묘하게 녹아들어 있는 거죠.
1: 아.
0: 이게 바로 네.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문사철이 모두 융합되어 있는 게
1: 그러네요.
0: 사마천의 사기라고 볼 수 있어요.
1: 왜 사기가 위대한 역사서인지 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책을 완성하고 나서 사마천이 느꼈을 그 후련함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정말 짐작조차 안 가는데 이후에 사마천은 노년을 좀 편안하게 보냈을까요? 어땠을까요?
0: 글쎄요. 예, 아마 궁형을 받으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끝내 성일가지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사기를 완성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고 완성했던 자부심, 뿌듯함, 또 후련함, 안도감이 충만했겠지만
1: 네.
0: 그러나 자기가 궁형을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무제를 바라보고 이 부조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그 울결된 그 마음도 여전히 간직하고 살았겠죠.
1: 풀리지 않고.
0: 아마 어떻게 말년을 맞았는지는 사실은 자세하게 전해지진 않고 있지만 그런 양면성을 가지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사기를 결국 위대한 역사를 마무리 지었다는 거겠죠.
1: 그리고 사기가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던데요.
0: 그렇죠. 이제 네. 한무제 시기에 이걸 공개하기는
1: 그렇지.
0: 좀 조심스럽겠죠.
1: 그렇죠.
0: 물론 한무제의 이 위대한 업적에 대한 것도 객관적으로 썼지만 한무제에 대한 그 비판도 사기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1: 날카롭게 했을 것 같아.
0: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기가 궁형을 받은 이것에 대해서
1: 네.
0: 특히 사마상여 열전 한무제 시대의 최고의 문인이자 가객이자 그 능력으로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마상여는 수많은 시부가 있는데 놀랍게도 사마상여 열전은 열전 전편이 사마상여의 노래를 거의 다 그대로 썼어요. 왜냐하면
1: 예.
0: 사마상여의 노래가
1: 네.
0: 한무제를 비판하는 노래들이 많아요.
1: 너무 마음에 들어.
0: 그렇죠.
1: 갖다 쓰고 그러니까 싶어.
0: 자기가 쓰고 예. 직접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사마상여의 노래를 통해서라도
1: 인용을 한 거죠.
0: 인용을 막 인용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역사책을 사기를 후대
1: 네.
0: 외손자인 양훈이라는 사람이 갑오처럼 잘 간직하다가 후대 한 선제 때쯤 되면 이것이 공개되면서 결국 나중에 태사령이 완성한 이 역사서를 중국의 공식 관수 편찬의 정사로 인정받게 됐고 역대 정사의 전통을 이어받고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라든가 일본의 대월사기를 비롯해 이 사마천 사기의 역사적 전통은 동아시아의 역대 역사의
1: 네.
0: 유산으로 남겨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1: 삼국사기에도 영향을 줬군요. 예. 자, 그럼 끝으로 이성원 교수님께서 사마천의 사기 한 줄 평을 남겨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글쎄요. 제가 표현한다면
1: 네.
0: 울결된 비극을 초극하며 탁월한 스토리텔러가 완성한 정사의 효시.
1: 울결된 비극을 초극하며 스토리텔러가 만든 정사의 효시다.
0: 네.
1: 압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성원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오늘도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썸문답 한국사 과학, 목요일엔 이한용 관장님과의 선사시대 뗀석기 특강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금요일 이성원 교수님과의 고전 이야기까지 다섯 편의 알찬 콘텐츠로 잡다한 지식 쌓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4: CBS.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5: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범뜨기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6: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7: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6: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8: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9: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 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1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돈도 명예도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걸 왜 하냐고요? 라는 제목으로 이기둥 목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마지막 뭐 신방 뭐라고 뭐 신방이라고 예. 위로 예배를 가게 된 거죠. 예.

0: 그게 저한테는 인생의 첫 신방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 어머니가 진짜 뭐 표현이 좀 죄송한데 연체동물 같으세요. 의자에 앉혀놔도 드르륵 떨어지고 옆에서 붙잡고 옆에 저희 집사님들이 기운내요. 이 찬양 부르면서 기운내요. 뭐, 근데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더군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한 가지 문장만 되풀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질문인데 막 소리치다가 막 흐느끼다가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아무개 좋은 데 있죠? 막 소리치면 지금 좋은 데 있다고 말 좀 해! 뭐 이러시다가 좋은 데 있다고 말 좀 해요. 계속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걸로 전 들렸어요. 예. 그래서 예배를 했는지 뭘 했는지 끝나고 나서 저희 사무실로 가서 출석부를 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마지막 출석한 날 그 성의 없는 재설교를 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1: 정말 마지막 예배.
0: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나리오대로 연기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나중에 막 그 옆에 앉았었을 법한 친구도 데려와서 야 그때 아무개가 아멘 했니?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애들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이 모든 과정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면서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에 그냥 완전히 올인을 하게 된 거죠.
1: 네.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이건 뭐 비단 그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인들도 오늘 드린 예배가 마지막일 수
0: 맞습니다.
1: 있다는 사실 우리가 뭐 언제 어떤 일로 하늘나라 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 사역도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0: 그렇습니다.
1: 들어요.
0: 그렇습니다.
1: 또 몽골에 가셨었나 봐요?
0: 저희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한국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을 쯤이었는데 그 몽골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뵈었는데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몽골에 이제 문호가 열린 지가 선교의 문호가 열린 지가 한 20년이 되었고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 있는 전도사 좀 그 이기동 전 그때 목사였나 전도사였나 그때 좀 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 제 방을 이제 담임 목사님 뵈었고 저 방에 와가지고서는 같이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 싫어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주시면 가겠습니다. 1분 만에 갔다 오시더라고요. 허락 받았어. 그래서 따라와. 이제 가기 싫었던 거죠, 저는. 왜냐하면 이제 편해졌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자고 그러시니까 이제 갔죠. 그랬더니 저는 준비를 별로 안 하고 갔거든요. 한국에서 하던 거 그냥 뭐 번역도 별로 안 하고 몇 개 들고 갔는데 300명이 모여 계신 거예요. 몽골인 교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상백이라고 말씀드리자면 한 298명은 너무 잘 따라오세요. 뭐 너무 재밌어하고 이 간단한 건데도 막 감동 받으시고 막 확 적으시고 근데 딱 두 명이 저한테 되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강단이 좀 높은 강단에서 이렇게 뭐 안내를 하고 있으면 요 바로 밑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올려다 쳐다보면서 표정이 너무 그냥 이러는 거예요. 저주하러 왔나? 이러고 있고 맨 뒤에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는데 몽골식 의관을 딱 정지하고 제대로 차려보신 다음에 저 뒤에 사시는데 잘 안 들리시나 봐요. 계속 뭐 이러세요. 아니 그 진행을 하는데 두 분이 계속 방해가 됐어요. 다른 분들이 잘 따라오기는 했지만 끝나고 통역한테 저 두 분 좀 남으시라 그러라고 나 좀 만나야겠다고 뭐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방해를 하냐고 뵀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얘기를 이제 여쭤봤죠. 할아버지 어떻게 오시게 됐고 왜 거기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71세가 되셨어요. 몽골에서 71세면 정말 오래 사시는 거군요. 근데 70세 때 예수를 믿으셨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순회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오시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보니까 70년 동안 내가 한 게 없다고 하나님을 곧 만나 뵐 텐데 내가 뭐 했다고 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선교사님 오셨을 때 나 이제 뭐 하면 좋아요? 나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할 만한 거 하나는 좀 하고 가게 해줘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그냥 할아버지한테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대요. 선교사님도 만나뵙거든요. 그냥 아동부 가서 애들이랑 좀 놀아주세요. 근데 이분이 아멘으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아동부로 간 거예요. 순종은 했는데 문제는 애들이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2: 그죠, 그죠.
0: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뭐라고 야 이랬으니까 애들 저 할아버지 싫어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다음번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사님 내 순종은 했는데 애들이 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생각을 하시다가 한국에서

0: 이기동 목사한테 이기동 목사가 팀이 오는데 거기 가서 한번 배워보시라고. 이분이 기차를 17시간을 타고 오신 거예요. 그 전날 와서 주무시고 아침부터 자리를 딱 잡으시고 이제 배울 생각으로 딱 앉아 계시고 그 자기가 귀가 안 좋아서 이렇게 소리를 좀 지르는 걸 아니까 맨 뒷자리에서 미안해서 앉아 계셔서 그거 배우시겠다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도 교만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고 그 자매한테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20살이래요. 나이가 20살인데 왜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율동도 안 따라하고 왜 당신은 나한테 그 표정이냐를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두 달,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중국에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암이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도 말기 암이라고.
1: 20살인데.
0: 네, 20살인데 방법이 없대요. 최근에 한번 또 갔다 왔는데 이젠 딱 두 달 남았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몸은 쇠약해져 가는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 그러다가 나는 힘들어서 앉아 있어도 어린 예배실에 앉아 있으면 애들이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네. 그럼 내가 잘 복음을 정리하고 있다가 설명해 줘야겠다. 이번에 배운 이렇게 뭐 책장 넘기면서 하는 이런 걸로 아이들한테 오면 한 명 한 명 설명해 줄 수는 있겠다. 그 마음으로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몽골이란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선교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가 그제서야 좀 눈이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뭐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을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몽골 자료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해외 사역의 시작이 이제 몽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 아,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0: 네.
1: 그럼 거길 다녀오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이들 키즈 월십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신 건가요? 그게 출발이었나요?
0: 제가 원래 있었던 교회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사역하기가 조금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다른 교회에서도 불러주셔서 대신 제가 키즈 워십이라는 걸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걸 받아주신 교회가 있으셔서 그 교회로 옮겼고 거기서 이제 키즈 워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갔더니 마침 또 이제 청년부도 제가 맡았어가지고 키즈 워십에서 만든 자료로 청년들이 들고 나가서 4년 동안 이제 몽골을 가서 1년치 커리큘럼을 다 만들어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DVD 시절이어서 한 주일 예배가 DVD 한 장에. 그래서 52장 예배를 만들어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한 말씀이 스크린으로 주님이 임재하실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몽골말로 다 더빙을 다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저희 학교에 그 신대원에 그 몽골인 그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말이 통하니까 같이 번역하고 녹음하고 또 제한 몽골인 학교가 있어요. 그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노래도 더빙 노래도 부르고 그 52주를 하면서 4년 동안 하고 나니까 전 몽골 교회 이게 다 선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 이제 몽골이 다 됐으니까 다 끝났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따져보니까 딱 500배 큰 나라더라고요.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이 또 끝나고 나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커지고.
1: 그럼 우리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영상 키즈워십에 대한 영상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사실 뜻은 있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사실 막막한 일이거든요.
0: 그러니까 저 하는 걸 보는 분들이 다 걱정하는 게 야, 돈은 어떡하냐 이걸 제일 많이
1: 걱정하세요.
0: 근데 제가 한번 이게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정리를 했다는 말은 정리를 안 하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평소에는 그냥 됐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첫 번째는 저희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중직 삼중직이에요. 그러면서 또 배우자들이 또 일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런 말이 정말 한국교에서 쓰여지면 안 되지만 열정페이로 저희 감당하는 어떤 기본이 있고요.
2: 사진 열정페이.
0: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 그 친구들이
1: 재능기부.
0: 재능기부
1: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정말 왜 내 재능을 자기들이 기부하라고 그러는지
0: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2: 사진.
0: 그 두 번째 파트가 저희가 또 후원해 주시는 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그냥 아름아름으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분 이 사람이 나쁜 짓 할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언어 할 사람이 뭐 딴 사람이 해주면 좋겠다 싶다가도 없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번역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번역을 해? 번역까지는 아니야. 그러다가도 내가 아는 우리 같이 동역하는 현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킹은 있잖아요. 그럼 번역까지는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번역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녹음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다가 일이 커지게 되고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1: 왜냐하면 선교사님들도 사실 현지에서 언어를 습득을 해도

0: 이게 회화는 가능하지만 이게 또 성경 이야기는 또 좀 어렵잖아요.
1: 번역하기가
0: 번역들은 굉장히 어렵고 또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이게 우리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하고 그렇죠. 네, 네,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1: 그러니까 애들한테 쓰는 말과 어른한테 그렇죠. 쓰는 말 또 다르고요. 네, 네.
0: 근데 제가 몇 개 보니까 프로 성우처럼 되게 네. 구현을 되게 잘하시던데요. 네.
1: 그러니까 언어별로 이게 다 스토리가 다 다른데.